노래 하나, 추억 둘. 하루의 분위기는 보통 아침에 많이 좌우되잖아요. 아침 기분이 종일 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작이 좋아야 힘이 나니까요.

저는 늘 그만그만한 할인 쿠폰이 오던 곳에서 약간 파격적인 금액의 쿠폰이 왔거든요. 파격적이란 게 사실 상대적인 거라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게 뭐라고 그렇게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여러분? 꼭 뭔가 덤이 생겨야만 신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하루를 시작할 땐 일부러라도 신날 거리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오석준 웃어요.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익입니다. 저는 아침에 있었던 일이 한 반나절 정도는 가는 편이에요. 사실 예전엔 좀 더 길게 가기도 했고요. 징크스 같은 것도 많이 따지고 항상 이유를 찾거나 아니면 만들기라도 해서 어떤 합리화를 해야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안 좋은 건 빨리 잊자 쪽이고, 좋은 건 꼭 일부러 크게 의미 부여라도 해서 신날 거리로 만들곤 합니다. 별거 아니어도 하루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다면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건 순발력 있게 피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면 또 순발력 있게 얼른 바꿔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순발력 부분이 좀 달려가지고 일단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아, 근데 그 쿠폰 금액이 얼마면 그렇게 입꼬리가 올라갔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늘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러던 쿠폰이 예, 7,000원이 돼가지고 그게 뭐라고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쓸지 안 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숫자가 커졌다라는 것에 약간 입꼬리가 올라갔었어요. 자, 오늘 월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하나 노래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좀 더 여유롭고 길게 남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김현철의 드라이브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동기부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짜 동기부여와 진짜 동기부여다. 가짜 동기부여는 그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속삭인다. 과정과 방법은 쏙 빼놓은 채 두근거리는 느낌만 강조해서 현혹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이 허황되고 달콤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 가짜 동기부여를 받으면 영화관이나 콘서트장에서 신나게 즐기고 돌아왔을 때처럼 기분이 좋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일상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무료함을 느낀다. 그들의 말을 듣고 보는 순간 가슴 뛰고 설레던 감각의 80% 이상이 사라진다. 반면 진짜 동기부여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찾아온다.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는 미세한 진전에 만족과 희열을 느끼면서 계속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많은 동기부여 전문가들이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거창하지 않은 작은 일을 꾸준히 하라고 권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상시간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심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한다. 반면 삶에 허덕이는 이들은 7시에 겨우 눈을 뜨거나 민기적거리다가 더 늦게 일어난다. 만약 당신이 기상시간에 대한 간단한 규칙만 세운다면 매일 아침 정확히 돌아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반복적으로 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상시간이 달라지면 당신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뀔 것이다.

다섯 손가락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지은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옴기니 정지현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였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십니까? 밤에 이런 거 보면 막 용기가 생기죠. 의지가 막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른 해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아침이 오면 의지도 힘도 다 좀 약해지나 봐요. 그 많은 동기부여 영상이며 뭐 글들을 보고 해도 이상하게 좀 버겁게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저자는 40년간 워렌 버핏이나 앤디 그로버 같은 세계적인 대가들의 삶을 뜯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아주 작은 행동의 누적이었다는 거죠. 어제보다 1% 더 나아진 행동이 무기력을 쾌감으로 바꾸고 잠자던 성장 본능을 깨우면서 마침내 성공으로 이끈다는 그런 과정이요. 당신의 출신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대요. 오직 행동만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합니다. 우리도 뭐 꼭 이런 책을 읽지 않아도 가끔 경험으로 약간은 알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이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해오던 것이 큰 변화를 결과적으로 이끌어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송골매 모두 다 사랑하리 전해드려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은 돈에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 그 본분이니라.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0.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모노의 넌 언제나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황금배려님이 너무 일찍 문자를 보내가지고 앞프로그램으로 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앞프로그램하고도 인사를 하면 좋죠 뭐. 근데 너무 일찍 보내시면 앞으로 가면 다행인데, 얼마 전에 실제로 왜 사라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도착하지 않고 노출에도 오지 않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6185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또 이 시작부터 반성문을 주십니까. 동기부여 때문에 예, 지금 막 주실 것 같은데, 자책하라고 드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조금씩 과정은 생략한 채 어떤 결과적인 이야기에 먼저 흥분하고 먼저 막 의지가 샘솟고 그러다 금세 꺼지고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계속 반복하면 실질적인 그 알맹이가 없는 거니까 좀 줄이자라는 거죠. 그리고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시고요. 신복수님도 반갑습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어요. 6월과 7월이 공존하는 주가 돼서 뭔가 하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나를 시작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정말 바쁘게 지나갈 것 같죠. 6103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회원님 어서 오시고요. 맞아요. 그때 가족여행이 좀 무산돼서 속상하다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작은 언니랑 진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뭐 따로 두 분이 만나신 걸까요?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동안 좀 아껴둔 얘기를 서로 꺼내면서 약간 오해할 뻔한 일도 좀 풀리셨나 봐요. 맞아요.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다 생각해서 항상 이해해주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도 그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쌓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843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재활병원에 계시던 아버님이 별다른 차도가 없어서 한동안 집에 계시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모셨다고. 뭔가 생이별한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하셨는데, 생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너무 우울해지는 거고 그러지 않아야 될 겁니다.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또 시작이니까요. 향기님, 주말은 바쁘게 보내고 오늘은 화분에 물 주고 여유롭게 함께합니다. 아, 바쁜 시간을 좀 이제 지나간 거군요. 보내셨군요. 그래요. 그 뒤엔 또 여유가 한 번씩 찾아와야죠. 자, 두 곡의 노래 이어갑니다.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준비했고요. Culture Club의 It's a Miracle까지 두 곡이에요.

이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전에 정말 제 주위에 아이를 키우신 모든 분들이 다들 어느 시기에 어떻게 힘들었고 뭐 애가 빨리 컸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다들 하나같이 하셨지만 딱 한 분이 애들이 좀 느리게 컸으면 좋겠다고, 예, 시간이 조금 더디게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는 오, 신기하다, 다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 언니는 정말일까 진심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걸 해도 뭔가 좀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영희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현동수님은 아침 일찍 밭에 갔다 옵니다. 전주 참변에 이게 기생초예요. 기생초가 활짝 폈네요. 사진도 주셨고요. 차미수님도 반갑습니다. 한은수님, 저는 어제 바빴습니다. 작은 딸이 생일이어서요. 우리 혜미가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부산갈매기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이혜로의 Midnight Blue 전해드립니다.

예로의 Midnight Blue 부산갈매기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2부 끝곡은 권용섭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조카커의 Unchained My Heart 전해드리고 3부로 갈까요?

0: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들이올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시작합니다. 심신, 오직 하나뿐인 그대.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지연님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은주님, 또 김선숙님, 밭에서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풀 베고 깻잎 따고 방전이 돼서 아이스커피를 충전 중입니다. 할 일은 많지만 조금씩 하려고요.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아, 이런 날이 오네요 하셨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하지 말고 평소에 너무 좀 이렇게 과하게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부지런하셔서 그렇고 일을 미루는 법이 없어서 그렇고 한데, 조금 쉼표를 조금 더 잔잔하게 찍었으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이 그 신호구나 생각하시고 조절해 가는 거죠. 120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다른 1201입니다 라고 항상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 닉네임이나 그런 거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혹시나 떠오르는 거 있으시면 나중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6180 쓰시는 분, 1102 쓰시는 분도 와 계시고요. 경민님 반갑습니다. 4187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꾸리님, 네, 꾸리님도 활기차게 함께 또 이번 주를 열심히 살아가야죠. 902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희님, 아까 제가 인사를 나눴던가요? 이영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월수금 참여 코너, 뭔지 아시죠? 추억사연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 노래 듣고 오늘 사연을 만날까요? 높은 음자리, 나 그리고 별.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9508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집안일로 어렸을 때 살던 곳을 잠시 다녀왔는데요. 재개발 붐이 일어서 어지간한 곳은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더라고요. 간 김에 중학교 시절 추억을 찾아서 일단 학교 쪽으로 가봤습니다.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길은 더 넓어졌고 정문 쪽에 두세 개 정도 있던 문방구며 분식집은 당연히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근처엔 주차 빌딩까지 갖춘 상가가 있었는데 1층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버거며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사촌 언니네랑 욕이라도 하자며 들어갔는데요. 가격도 다르고 메뉴 수도 다르고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분식집이었어요. 도도하게 서 있는 키오스크도 그렇고요. 제가 학교 다니던 80년대 후반엔 학교와 분식집도 정식 허가를 받은 식당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먹던 떡볶이와 빙수가 어찌나 맛있었는지 여름방학이 오기 전 아직 학교는 더 나가야 하는데 선풍기 두 대만으론 60명이 넘는 아이들의 더위를 해결해 줄 수 없었죠. 그때 머릿속엔 온통 수업 끝나면 빙수에 떡볶이 먹고 가야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이모라고 불렀는데요. 저희가 들어서기만 하면 딱 주머니 사정만큼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머릿수만큼 기분 좋게 먹고 갈 양을 내어주셨어요. 가끔 빙수 국물도 리필해줬습니다. 아니 이걸 왜 국물이라고 표현하냐면요. 탈지 분유가 들어가서 꽤 걸쭉하니 국물 같았거든요. 떡볶이 개수를 세어가며 아껴 먹을 정도로 별미였는데 지금 먹어도 그 맛이 날까요? 확인해 볼 길도 없네요. 집으로 오는 길 학교 주변은 다 바뀌어도 학교는 남아있어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물론 학교 시설도 얼핏 봐도 많이 달라져 있었고요. 에어컨도 있을 교실 너무 부럽네요. 학창시절 라디오 공개방송 가서 제가 강수지 언니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인형 같았습니다. 윤상 오빠도 너무 멋있었고요. 그때 멀리서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없네요. 사진은 없어져도 음악이 있으니 신청해 보려고요. 들려주실 거죠? 강수지 친구에게 윤상 이별의 그늘.

윤상의 이별의 그늘, 먼저 들으신 노래는 강수지의 친구에게였습니다. 우리 사연 주신 9508 쓰시는 분이 중학교 때, 예,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까지도 지금도 좋아한다고 적어주셨는데 공개방송을 이때 처음 가보셨대요. 이 공개방송을, 저는 라디오 공개방송을 가본 적이 없네요. 한번 가려고 나서다가 새벽에 공개방송을 가려다가 부모님한테 혼난 게 아니라 그 제 기억에 뭐라 그랬죠? 방청권을 공개방송이 있기 한 한 달 전에 무슨 아무튼 어느 매장에서 나눠주는 게 있었어요. 선착순으로 이제 와야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막 새벽에 나가다가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자초지정을 설명했다가 이제 미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이제 혼나고 공개방송은 아예 뭐 꿈도 못 꿨죠. 그랬었는데 우리 908 쓰시는 분은 다녀오셨군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 살던 곳이 그대로인 곳도 있겠지만 흔적조차 뭐 없이 사라진 곳도 있을 것이고 학교도 예, 모든 학교가 다 그대로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죠. 뭐 통폐합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전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나마 학교는 그대로 그 위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추억하고 오셨네요. 저는 중학교 때는 학교 앞에 그 문방구가 문방구가 없는 게 아니라 분식집 자체가 뭐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없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인근 초등학교 앞에 있는 데까지 가서, 예, 먹곤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그, 분식집이나 이런 게 막 요즘처럼 이렇게 뭐 허가를 받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간이 매장처럼 해서 하는 데도 많았고, 포장마차처럼 그렇게 하는 데도 많았고 또 학교에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뭐 사 먹지 마라 한동안 이제 그게 되게 많았을 때 그게 좋은 교육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누가 먹고 있으면은 그거를 와서 이제 얘기를 해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서로 좀 이게 약간 심하게 지켜보는 감시하는 좀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앞에 정식 매장으로 햄버거 가게도 있었고 분식집도 있었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보다는 초등학교 그 앞에 가서 먹었던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비슷한 거가 있었어요. 비슷한 떡볶이며 뭐 빙수 같은 것도 있었고 다채롭게 있었는데 애들 입맛에는 그게 더 맛있었겠죠, 당연히. 아무튼 그 추억의 맛을 그걸 느끼진 못하셨지만 오랜만에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네요. 보니까 우리 황금베르님이 학교 주변의 분식집은 학생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추억의 요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커서 성인이 돼서 혹은 지금도 뭐 학창시절 이야기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거기는 뭐 팔았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비슷한 듯 묘하게 다른 것도 되게 많아서 재미있더라고요. 자, 이런 이야기는 4부에 또 이어가 볼까요? 3부 끝곡으로 행준님의 신청곡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전해드리고 4부로 갑니다.

0: WBS FM
1: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너무 급해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으로 향기님이 신청하셨던 노래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함께 하셨습니다. 은서님도 학교 다닐 때 분식집 없이 무슨 재미로 사나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사장님들은 다 인심이 좋으셨어요 하셨고요. 7268 쓰시는 분도 그때는 메뉴라 봤자 떡볶이 정도였죠. 저희는 만두도 팔았던 것 같네요 하셨고요. 만두 많이 팔았죠. 만두가 그 학교 매점에도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튀김 만두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비닐에 하나 이렇게 길쭉하게 튀겨진 만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불티나게 팔렸던 저 중학교 때. 그리고 처음 입학해서 학교 매점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없었다가 매점이라는 게 이제 있다는 소문은 듣고 입학을 했으니까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자꾸 뭘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먹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점이라는 게 어디 있냐 물었더니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건물하고 매점이 진짜 멀었던 거예요. 거의 가서 사서 오면 다음 수업 시작하거나 늦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왜냐하면 또 가면 줄이 굉장히 또 길잖아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래서 처음 그 매점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한 번은 가다가 왔어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친구 세 명이서 가가지고 너무 많은 인파에 놀라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 놀라고 막 그 시끄럽고 정신없는 틈에서 주머니에 돈 꺼내느라 그것도 힘들어서 놀라고 아무튼 충격적인 그 매점 첫 경험을 하고 왔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120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회원님도 학교 다닐 때 분식집 많이 갔죠. 분식집은 간판이 없는 데가 많았었대. 그래요. 진짜 그랬나 봐요. 제가 다녔던 데도 간판은 하나도 없었어요. 간판 하나도 없고 심지어 어떤 집은 간장 떡볶이가 있었는데 떡을 한번 물에 익혀요. 삶는 거죠. 삶아가지고 뭔가 비법이 따로 있을 텐데 그걸 아직 레시피 개발을 덜 하신 상태였는지 그냥 간장, 그냥 양조간장 조그맣게 덜어가지고 거기에 그걸 그냥 물에 삶은 떡을 하나씩 찍어 먹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것도 맛있다고 먹었던 생각도 나네요. 1496 뒷번호 쓰시는 분도 저희 학교 앞에는 짜장면집이 너무 맛있는 집이 있었어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한 번도 졸업 후에 가본 적이 없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뭐 가까이 있으면 가끔 지나다가라도 가볼 텐데 대부분 그 추억의 그 가게들은 그리고 모교들은 멀리 있고 한번 가기가 힘들어서 쉽지가 않죠. 자 이번에는 1201 쓰시는 분의 신청곡 강세윤의 미스터 서머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선숙님 신청곡 거북이 왜 이래까지 두 곡입니다.

거북이의 왜 이래, 그리고 강세윤의 미스터 썸머 먼저 들으셨고요. 아, 제리님이 소영님 7,000원 쿠폰 축하해요. 저는 얼마 전에 에어프라이어를 샀는데 할인 쿠폰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샀습니다. 물건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무려 16,000원. 남의 속도 모르고 에어프라이어는 잘도 돌아가네요. 아유, 잘도 돌아가면 이건 정말 다행인 거고. 근데 왜 그런 게 안 됐을까요? 자동 적용 뭐 이런 게 돼야지. 요즘은 웬만하면 그런 기능들이

그리고 김장태님이 오늘도 애정하면서 함께합니다. 6월의 끝자락이에요. 여름의 절정 7월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도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그래야죠. 앞으로 7월도 그렇고 8월도 그렇고 쭉 예. 또 가을은 가을대로 또 신경 쓸 게 많겠지만 한여름 건강관리 정말 잘해야죠. 자, 이번에는 8407 쓰시는 분, 노추 가족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느낌으로 요즘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양수경의 외면 될까요 하셨는데요. 우리 외면하지는 말고 노래는 들을까요?

양수경의 외면 전해드렸습니다. 7824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제목이 노래 하나 추억 둘이라 그런가 항상 모든 코드가 추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추억의 음악들 그리고 추억의 이야기들 그냥 뭐 얘기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추억이라는 키워드로 예, 귀결이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04

824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네 봤습니다. 또 2238 쓰시는 분, 6175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셨고요. 다람쥐님이 제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시면서, 우리 피버 브라이슨이 맞아요. 6월 초에 또 하늘의 별이 됐는데 어제 뉴스를 우연히 검색하다가 알게 됐다고 깜짝 놀랐네요. 늘 음악이 함께 있다 보니 점점점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노추에서 전해드리는 많은 노래들 그 주인공들이 이제는 라이브로는 들을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죠. 더 많은데도 항상 그 시절의 음악이 생생히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겠죠. 아쉬워도. 그러면 다람쥐님이 신청하신 오늘은 피버 브라이슨의 듀엣곡들도 멋지지만 솔로곡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 노래를 신청하신 노래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If ever you are in my arms again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뭐라고요?
2: 금융사기 예방법.
1: 너 괜찮아? 범죄 연루됐다며.
3: 어?
1: 경찰은 통화까지 했어.
3: 사칭 아니야?
2: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검찰청 찐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메신저로 전달되는 수사기관의 공문은 모두 가짜. 앱서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3: 절대 안 돼.
4: 어, 아들. 지금?
5: 어, 바로 보내줄게.
3: 누구야?
5: 오빠가 돈 필요하대.
3: 아, 잠깐만, 확인해볼게.
2: AI로 가족을 사칭하거나 휴대폰이 해킹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전화로 재확인하세요.
1: 봤으면 했는데.
3: 안 돼!
2: 의심스러운 QR코드, 인터넷 주소는 보호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걱정된다면 은행 영업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식과 자각이 다르나니 지식을 얻은 뒤에 자각이 따르지 아니하면 평생 지식의 종노릇밖에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1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물에 근원이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그 물과 나무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펴서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쓰라고 하시면서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이제 여기에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29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1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의 뿌리를 생각해 봅니다. 잎이 무성했던 멀쩡한 나무가 갑자기 시들해졌을 때 햇볕이나 바람, 거름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은 뿌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우리에게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도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생각으로 사고할 수 있겠죠. 지금 나에게 더 많은 복이 오길 바라는 것보다 내 마음에 복덕의 종자가 어떤 싹을 틔우고 있는지 살핀다면 더 많은 복을 기다릴 필요도 없을 텐데요. 정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처럼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으로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을 길러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픽키어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픽키어드 만나볼게요. 먼저 창작성가 마음공부,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일어나 피우리라.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법문입니다. 법문은 중생들이 참다운 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 지침이 되는 스승의 가르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 설하는 말씀을 법문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말씀과 글,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가르침 또한 포괄적으로는 법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문의 법은 진리를 뜻하고 문은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향하는 문의 뜻을 갖습니다. 법문에서의 문자는 통과의 의미를 지닌 문문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문을 통해 미혹의 중생세계에서 깨달음의 부처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해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문과 더불어 좌산, 경산, 전산상사님과 왕산종보사님의 법문이 전해지고 있고요. 원음방송에서도 틈틈이 청취자 여러분께 법문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죠. 마음을 움직이는 법문,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법문을 정해두고 늘 새겨보는 노력을 한다면 뜻깊은 마음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법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162장, 자비로운 스승님께 법을 설하소서. 이어서 원기 111년 신년 법문 노래죠. 은혜로운 평등세상 듣고 옵니다.

보은은 정말 중요하다. 은혜를 주고받는 것만큼 청년의 참여와 열정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준 만큼 받고 싶어 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뭔가를 주고 나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마. 그 사람이 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준 것은 다른 형태로 반드시 올 거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 깊이 와닿지 않았고 생각만 한 채 20년이 흘렀다. 그런 내가 요즘 주말을 반납하고 원불교 역삼교당 방송실에서 법회 라이브 중계를 맡고 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교무님은 나를 위해 뭘 해주시지? 라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일이 바빠진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걸 하면서도 방송 봉사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왜일까? 교무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야 그동안 나를 위해 베풀어주신 노력과 사랑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건 청년 담당 교무님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 주임 교무님, 교도님들까지 많은 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고 나는 어느새 다양한 방식으로 그 보상을 받고 있었다. 물론 합당한 보상이라는 말을 꺼내는 건 쉽지 않다. 교당 사정도 교무님들의 삶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물질적인 보상보다 정신적인 보상으로 마음을 채워왔고 그것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나아가 이 개념은 교당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안다. 회사의 면접 자리에서였다. 한 신입 지원자가 말했다. 합당한 보상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경종이 울렸다. 처음엔 건방지다 느꼈지만 곧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나 역시 그 친구와 같은 마음이었음을 인정하게 됐고 내가 이미 틀에 박힌 꼰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사실 나는 그동안 원불교 청년 회원들과 생각하는 방향이 다름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한동안 생각하기를 나는 돌연변이가 아닐까 했다. 그들의 마음 공부는 나와 궤를 달리했다. 행사에 참여하고 주어진 시간을 봉사로 채우는 일이 그들에겐 자연스럽고 때로는 즐거움처럼 보였다. 반면 나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에 오히려 당황하곤 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원불교의 가르침과 보은의 의미를 더 깊이 실천하고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청년교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요즘 청년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하며 움직인다. 하지만 그들의 첫걸음을 이끌어줄 계기만 있다면 나처럼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며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 곳곳의 교당은 다시 청년들로 북적일 수 있다고 믿는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역삼교당 문서준 교도님의 글 합당한 보상과 보은의 힘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무진 청춘만화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 본격적인 유럽 순방 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봉불식과 쾰른 교당 20주년 대법회에 참석하셔서 유럽 지역의 교도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지난 17일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일원문화센터에서 왕산 종목사님을 모시고 봉불식이 거행됐습니다. 국내의 재가출가 교도와 지역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시작을 날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 봉불식은 핀란드 땅에 개척의 씨앗을 뿌린 김계현 교무와 교도들의 지극한 정성, 세종학당 운영을 통한 문화교화의 노력이 모여 마련된 결실이었습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거룩한 도량에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며 탐페레 선교소가 일원대도의 법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원천이 되길 간절히 염원하셨고 또 법당에 모인 일원상은 우주와 인생의 근원적 진리를 드러낸 방향표시이자 참 주인이 되기 위한 안내판임을 말씀하시며 현지 교도들에게 진리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진 축하 자리에서는 핀란드 세종학당 학생들이 준비한 아리랑이 울려 퍼졌고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감동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일엔 독일 쾰른 교당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대법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현지 정관계 인사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주민들의 영성을 가꾸는 데 헌신해온 이명희 교무와 이혼조 교무의 공로를 기리기도 했는데요.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사요 실천을 통한 은혜로운 평등 세상 건설을 강조하시면서 자력 생활로 삶의 기초를 세우고 공익심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자고 설법하셨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쾰른 교당 이명희 교무는 150년 동안 방치된 건물을 매입하고 매일 기도로 오늘까지 읽어왔다고 전하며 마음을 치유하는 도량으로 변화시켜온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밥과 잡채 등 한국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는 만찬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엔 왕산 종목사님께서 독일 레버쿠젠에 위치한 파독광부 기념회관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은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이국 땅에서 청춘을 바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룩한 발전과 번영의 바탕엔 타국 땅에서 흘린 선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깊이 통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선진들의 희생이 우리에게 감사와 연대의 마음으로 이어져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계가 열리길 염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중앙총보를 비롯한 전국의 교당과 기관에서 6.25 희생영령 합동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추원 보본의 달이자 보훈의 달인 6월을 보내는 모두가 전쟁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매년 진행되는 합동위령제는 6.25 전쟁으로 발생한 수많은 희생영령들의 해탈 촌도를 발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합동 위령제는 1호 예회 중에 경건하게 진행됐고요. 전쟁으로 인한 분단 이후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염원도 담아 모든 교도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종교계가 젊은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며 저출생 시대의 극복에 나서고 있는 요즘 우리 원불교 역시 다붓다붓 맞선 캠프를 통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외모와 직업, 경제력을 앞세우는 기존 만남 문화에 피로감을 느낀 청년들이 종교가 주는 안정감 속에서 진정성 있는 만남을 찾고 있는데요. 원불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붓다붓 맞선 캠프를 열고 성격별 연애 유형 분석과 마음 살롱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힐링 마음스테이형으로 전환하면서 비교도 청년 참여율이 80%를 넘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매회 커플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을 앞둔 커플도 탄생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봅니다.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이 익산 성지에서 지도자 훈련을 가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원불교 스카우트 지도자들은 입소식을 시작으로 기도식과 강의, 야외 훈련까지 알찬 일정을 함께했는데요. 훈련 기간 동안 지도자들은 스카우트 실기 훈련을 통해 지도자로서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 로프매기와 심폐소생 실습으로 마음을 단합하는 시간도 이어졌고요. 훈련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 참가자들은 스카우트 정신과 원불교의 가르침을 두 어깨에 나란히 얹고 청소년 교화의 일선으로 힘차게 나아가길 다짐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은 지난 5일에 2026 원마니 캠프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미지의 세계로 바람과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란 주제로 전국에서 모인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움을 나눴고 모두가 함께 모여 캠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무더운 여름날 열정을 품고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 앞으로도 더 많은 대원들이 더 큰 꿈을 위해 날아오르길 원음의 소리도 응원하겠습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과 우리 하나 되어 창작성과 이런 세계로

0: 원불교 알림 체크.
1: 2026 원불교 청소년 희망 캠프가 진행됩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설매제 자연휴양림에서 함께할 예정인데요. 중고등학생 5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7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쉬는 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리는 시간,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따뜻한 연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텐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불교 청년회가 정기훈련을 개최합니다. 개교의 동기를 실천하는 청년이란 주제로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전북 익산에 위치한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는데요. 청년 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원불교 청년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기억조작단의 너에게 닿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인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기의 그름 잘 살피는 이가 참으로 눈 밝으니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19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배우고 탐구하는 학예,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드는 습을 써서 학습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배움에서는 교육을 받는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학문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 말하죠. 받는 것과 하는 것, 딱 한 글자 차이가 삶을 달라지게 하는 거겠죠. 오늘도 한 글자의 차이를 나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오전과 오후 딱 그만큼의 차이를 만드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파파야의 스마일 스마일.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이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우린 그걸 학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학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객체가 되느냐 주체가 되느냐, 삶의 질을 영 다르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받는 것보다는 하는 것, 그 한 글자의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온전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시도에 가보자,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시도에 가보자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까지 두 곡 띄어 들었습니다. 뒷번호 2145 쓰시는 분이 파파야의 스마일 스마일 노래를 들으니 절로 힘이 나네요. 월요병 때문에 오전 내내 시계만 보며 수동적으로 앉아있었는데 남은 오후 시간은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도해서 활기차게 보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전호성님께서는 티원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제는 전남 무안 연꽃축제에 다녀왔어요. 오늘은 집에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 신청해 주셨네요. 호성님 그럼요. 주말을 또 예 열심히 살아내고 또 평일을 맞이했으니 우리 월요일도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자고요. 뒷번호 1643 쓰시는 분께서는 월요일이라 예약이 여유로워서 제 손톱에 셀프 네일아트 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혼자 일하는 샵이라 적막할 때가 많은데 희원님 목소리와 음악들이 매장을 꽉 채워주니 참 든든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와 함께 해주심에 저도 참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매드클라운 이혜리의 수치인 불명, 송하예의 밤하늘의 별을.

때 요맘땐 자주 아팠잖아 괜히 걱정돼 좀 나아졌니 예전에 달고 살던 기침은 약 좀 잘 챙겨 먹어 고집 부리지 말고 감기라도 걸리면 넌 무척 오래 가잖아 알아 나 걱정할 자격도 없어

매드클라운 이혜리의 수치인불명 송하의 밤하늘의 별을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신복수님이 희원씨 안녕요.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되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이번 주는 6월과 7월이 함께 공존하네요.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벌써 7월인데 마무리도 한번 잘해보자고요. 뒷번호 8217 쓰시는 분은 남편이 은퇴 후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주방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상을 차려주기만 기다리던 사람이 이제는 메뉴를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요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삶의 주체가 되니 표정부터가 몰라보게 밝아졌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요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습득하면서 그것을 또 생활에 예, 한번 적용해보는 것. 아주 아주 칭찬합니다. 좋아요. 1부 끝곡으로 이지영의 청춘 마키아토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사람을 따르고 하늘의 뜻은 마침내 사심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니라.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타루의 썸머데이. 1, 2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뒷번호 1193 쓰시는 분이 매번 남들이 좋다는 영양제, 남들이 좋다는 운동법만 무작정 따라해서 해왔는데 이제는 제 몸의 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공부해보려고 해요.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이 운동이라는 것도 나의 어떤 체질과 어떤 특성과 이런 거에 따라서 아침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혈압이시거나 또 갑상선 기능이 좀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은 사실 아침에 뭔가를 활동할 때 엄청나게 이 스트레스와 함께 이 텐션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낮이나 오히려 약간 초저녁까지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그래서 너무 아침 운동보다는 조금 이 몸이 이제 순환이 될 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보다는 땀을 좀 적절하게 흘리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늘려가는 거를 저도 추천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93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경환님은 전주 터미널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잠시 쉬면서 어플로 희원씨 목소리 듣고 있어요. 신청곡은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곽정현님께선 어머나 심금 울림의 방송 그 정도였을까요? 2월의 마지막 주 희원씨 감사합니다. 김태섭, 박은성, 이동환 우리 동생들 파이팅 제작진 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큰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신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뒷번호 2156 쓰시는 분은 주말은 왜 이렇게 KTX급으로 지나가는 걸까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모니터를 보면서 심호흡을 크게 3번 했습니다. 지금은 입맛도 별로 없어 샌드위치 먹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신나는 댄스곡 하나 들으면서 이 지독한 월요병 좀 날려버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뭔가 그런 게 있죠. 특히 월요일은 마라톤을 하는 듯한 더움과 땀남과 언제 도착지에 도착하는 걸까 싶고 주말은 KTX처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즐겨봐야죠. 그쵸?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K-POP 데몬 헌터스 OST 중에 소다팝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

노래 두 곡 K-POP 데모넌터스 OST 중에 소다팝과 하츠투하츠의 레몬테인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7250 쓰시는 분이 남편 출근하고 혼자 집에 있으니 밥 차려 먹기가 제일 귀찮네요. 대충 찬밥에 물 말아서 먹을까 하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희원님 목소리에 듣고 기운내서 라면 끓이는 중입니다. 잠깐만요. 대단히 뭔가 식단이 바뀔 문자가 이제 밑에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찬밥에 물 말아 먹으려다가 라면으로 가신 건가요? 아,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을 드시면서 거기에 그렇다면 뭔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치즈라도 넣으실게요. 예, 약간의 그 단백질 같은 것들을 계란이라도 많이 넣으시고 파랑, 뭐 양파랑 이런 것들. 아, 내가 라면을 먹었지만 뭔가 한 끼를 든든히 먹었다. 약간 그런 기분 낼 수 있도록 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1255 쓰시는 분께선 오후 2시에 구민에 간 문화센터 노래교실 하는 날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화장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너무 즐거우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화장 예쁘게 하시고요. 그동안 음악도 좋은 곡 띄워드릴게요. 뒷번호 1394 쓰시는 분이 승객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열심히 달리는 버스 기사입니다. 승객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라디오를 잔잔하게 틀어놨어요.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오션의 More Than Lost 그리고 잭스키스의 예감.

오션의 몰드노얼스 그리고 적스키스의 예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유나의 아이스크림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이석훈의 굿데이.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히는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개 가볼게요. 50번째고요. 두 번째 고개 바로 이어갑니다. 마오리족. 첫 번째 고개는 50번째, 두 번째 고개는 마오리족 되겠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을지 알겠다 싶다면 샵897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오마이걸의 내 얘길 들어봐.

오마이걸의 내길 들어봐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넘어보자 다섯 곡의 두 번째 곡에까지 넘어봤는데요. 첫 번째 곡에는 50번째, 두 번째 곡에는 마오리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곡에 넘어가 볼게요. 부곡! 네 번째 곡에는요. 신혼여행! 아, 진짜 오늘은, 예, 오늘은 뭐랄까요.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식은 죽 먹기다. 예,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예, 많은 분들이 맞추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곡에 50번째였고요. 두 번째 곡에가 마오리족이 나왔고 세 번째 곡에는 부곡이 나왔고 네 번째 곡에는 신혼여행까지 나왔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897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많은 말하지 않을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2AM의 영화처럼 산들에 잘 됐으면 좋겠다.

REM의 영화처럼 산들에 잘 됐으면 좋겠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 곡에까지 만나봤죠. 첫 번째 곡의 50번째, 두 번째 곡의 마오리족의 이어서 세 번째 곡의 부곡, 네 번째 곡에는 신혼여행 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곡에는요, 영화의 한 대사인데요. 니가 가라 땡땡땡 악! 예, 니가 가라 땡땡땡 악까지.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아 이건 정말 이번엔 너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40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포춘쿠키의 시스타.

호칭 쿠키의 시스타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한번 다섯 번째 곡에까지 넘어가 봤는데요. 첫 번째 곡의 50번째, 두 번째 곡의 마오리죠. 세 번째 곡의 부곡, 네 번째 곡의 신혼여행, 다섯 번째 곡의 영화의 한 대사죠. 니가 가라 땡땡땡 까지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정답은 뭐 한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답은 바로 하와이였습니다. 지난주 캐나다에 이어 이번 주는 하와이가 정답이었는데요. 하와이.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은 정말이지 그렇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미국의 마지막으로 편입된 50번째 주이면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처음 이 섬을 발견한 사람은 하와이 일로아라, 일로아라라는 어부였다고 해요. 아, 이름이 일로아라요? 일로아라에? 예, 이거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큰 섬에는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하와이, 두 번째 큰 섬에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마우이라고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언제나 탑3에 랭킹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경남 부곡면에 위치한 온천 리조트가 당시에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면서 부곡 하와이라는 별칭이 생겼다고 하죠. 아, 그래서인지 낯설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 친구의 명대사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요 대사가 아주 강렬했던 영화, 아, 하와이 하면 떠오르는 그런 영화 아닐까 싶네요. 아, 오늘 정답자가 굉장히 많아서 뽑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는 예, 제작진들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 와중에 누가 되셨을까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뒷번호 8738 쓰시는 분. 아, 하와이입니다. 유리 세공사예요. 불가마 앞에 있으니 여름이면 더욱더욱 힘드네요. 하와이는 커녕 수영장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셔. 아, 불가마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아, 맞아. 유리 세공할 때 불가마가 있죠. 아,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 이 더운 여름 그래도 당첨이 되시어 선물 보내드릴 테니 이걸로 살짝 시원해졌으면 좋겠네요. 뒷번호 2020 쓰시는 분, 지상낙원 하와이 아닌가?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라고 보내드리고요. 뒷번호 6217 쓰시는 분, 신혼여행으로 여행을 많이 갔었죠. 정답 하와이요. 가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3778 쓰시는 분도 하와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뒷번호 5692 쓰시는 분께서는 정답 하와이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힌트에서 100% 정답 확신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끝곡으로 마르쇼의 하와이로 가고 싶다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1: 대종사 개교 기념일을 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이 세계에 빛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6장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 마무리로 걸어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대치송. 오늘은요 S의 누비도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쎄쎄쎄 떠날 거야 띄워드립니다.

S의 두비두,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SSS의 떠날 거야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 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7816 쓰시는 분이, 요즘 외국어 회화 앱을 켜두고 하루에 10분씩 혼자 소리를 내어 따라 읽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시험을 치르기 위해 주입식으로 외우던 영어와는 다르게 표현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재미가 쏠쏠해요. 역시 공부는 주동적으로 해야 되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하루에 10분이라 그래도 이게 쌓이면은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이팅이에요. 7816님. 뒷번호 1274 쓰시는 분께선, 지난 주말에 새로 이사와서 아직 짐 정리도 안 된 낯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랑 라디오 소리가 이 집을 금세 따뜻하게 채워주네요. 희원씨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사를 지난주에 가셨으면 아직 적응하는데 진짜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테고, 짐 정리, 이삿짐 정리라는 것은 약 한 달간 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뭐 한 달 걸리는 것 같아. 한 달에 걸쳐서 하신 거면 빠른 것 같고, 약 3개월, 6개월로 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천천히 하실게요. 이제 오래 살 집이니까요. 그쵸? 뒷번호 8049 쓰시는 분이, 딸내미가 맞벌이 부부라서 낮에 3살짜리 손주를 봐주고 있어요. 방금 아기 낮잠 재우고 겨우 소파에 기대어 라디오 볼륨을 낮게 틀었네요. 이 시간이 제 꿀맛하던 휴식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얼마나 예쁠까요? 근데 이쁨 뒤에 아, 이 힘듦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얼마나 고생하실지, 예,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런 의미에서 힘내시라는 얘기 드리고, 아, 그리고 힘드실 때는 언제나 얘기 안 하시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잘 몰라요. 예, 그것도 부부들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오래 봐줄 수 있는 거는 건강하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뒷번호 3680 쓰시는 분께서, 전 신청곡 있어요, 희원님. 날도 따순디 이 노래 어떨까요? 허밍 어반 스트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신청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3부에 하와이가 정답으로 나갔는데, 안 틀어드릴 수 없겠죠? 신청곡 두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전호성님의 신청곡,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허밍 어반 스트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밤바다 허밍 어반 스트레오의 하와이안 커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뒷번호 4698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죠. 환불원정대의 돈터치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핌으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안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2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내 말을 잠깐 멈추면은 열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자, 임영웅의 노래입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평상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한 그림책에 자기 말만 하기 좋아하는 새가 나옵니다. 남의 말을 안 듣다가 결국 새장에 갇히고 마는데 그 새장 안에는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새들이 가득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도무지 대화가 안 되자 새는 결국 입을 닫고 가만히 다른 새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소음 사이로 새장이 열리는 결정적인 비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끔 내 주장만 옳다고 외치는 그 마음의 새장에 갇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잠깐 내 말은 멈추고 상대방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화입니다. 카우보이.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주말 다들 거시기 역에 보내셨겠지요? 오늘은 주차장이 참말로 거시기 역에 좁은 어느 아파트 얘긴데요.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참말로 거시기 역이 않겠어요. 특히 내리다가 문에 찍히는 거시기 사고가 많았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유독 예민해가지고 늘 기둥 쪽에 차를 바짝 대는 양반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옆자리에 집집안한 대형차가 아슬아슬하게 서있더랍니다. 속으로는 거시기 하면서 보니까 운전석 유리창에 메모지가 딱 붙어 있는 건디 그게 뭐냐면은 이 옆차 주민님 제 차가 온체 커가지고 저는 저수성 문으로 나왔어요. 주차선이 조금 비틀어 보여도 내릴 공간 넓혀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양해를 부탁하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참말로 거시기역에 그 조수석으로 넘어가서 내렸을 모습을 상상하니까 절로 웃음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오늘 거시기장은 이런 걸 느꼈어요. 조수석으로 기어 나오는 수고를 마다는 이웃이 있는 한 주차장은 거시기역에 평화롭지 않겠냐 이 말이지. 자, 지지고 먹고 살자. 박진도, 민지, 장일이 예쁘게 서방님.

치즈볼 팝콘 살자.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가요 맛보기 한번 맛보실래요? 정성은 그녀의 날씨. 자, 의왕의 이수함 씨가요, 오늘 날씨가 무더워요. 남대문 시장 장보러 가는 버스 안에서 조은혜 가요대상 듣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습니까? 네, 어서 오세요. 경남 창원의 변재인 씨도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0: 기합의 영향으로
1: 그네 날씨였습니다. 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좋은 영예 가요 세상 잘 부탁드립니다. 예, 보내신 선물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한 방송 들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전국 팬클럽에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나비의 마음을 담아보신다고요. 네, 끝자리 3784님, 네, 어서오세요. 김혜성씨,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 올해로 좋은 예가 세상과의 신난 오후 시작합니다. 부산의 김창석씨도 휴일 잘 보내고 왔어요. 네, 어서오세요.

흔들어 백장미 흔들어였습니다. 자, 울산 최경숙 씨 계절에 상관없이 비는 것은 웃음꽃이랍니다. 오늘도 미소와 복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산 멋쟁이님 부산 하창 가운데 무더운 날씨라고요. 이준호 씨 나의 벗 조은영의 가요 세상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울산의 최경숙 씨가 들어오셨고 인천의 허미아 씨도 주말에 친정 나들이 잘 다녀왔어요. 만난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용돈도 하고 왔어요. 다녀오니까 선물이 도착했다고 그냥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어서오세요. 하태웅 익산 나이트.

송영아씨 주말 잘 쉬셨나요? 또 한 주가 시작됐네요.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경기도 광명의 나호준씨 상반기가 내리면 마무리된다.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일하는 신랑이 임하며 옷이 땀으로 다 젖어있는 모습이 오늘따라 더 멋져 보입니다. 세상에서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말, 그 말은 바로 여보예요. 신랑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김중철씨 네, 들어오셨고요. 대구 이영국씨, 대구 날씨가 귀식이옵니다. 그래도 2시부터 4시까지 가장 마음 편안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로 63 김강도씨도 아주 좋아 좋아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건설 현장에는 무척 더워요. 등에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좋은 일 가요. 세상 아주 좋아.

강남 언니 양이나의 노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재경 씨가 사연을 주셨는데요. 하얀 예쁜 천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닝아대의 파라솔의 예쁜 나무 탁자에 아이스티 한 잔, 또 아래로 연못이 햇살에 비추어서 아름다운 빛을 반사하고 저 멀리 북한산의 풍경에 반하고 또 집에 가는 길에 잿빛 하늘이 되면서 소낙비가 내려서 우리는 절도대교를 지붕 삼아서 또 바윗돌은 벤치 삼아서 살짝 길에 앉아 한쪽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는 풍경을 보면서 소낙비와 흙과 나무가 빚어내는 향기에 취하고 또 빗소리의 마음엔 촉촉한 감성을 소낙비가 그치면서 북한산 등성의 예쁜 꽃구름이 북한산 큰 모자가 되고 드넓은 하늘에 몽실몽실 손구름이 명작으로 잠시 잠깐씩 스쳐 흐르는 참 아름다운 삼색의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특별 휴일이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과 끝이 함께하는 6월의 마지막 월요일 귀한 말씀으로 마음은 부자 신나고 즐거운 음악으로 힐링하는 행복한 방송 최고의 시간 네. 파이팅입니다. 좋은 해 가셔서 한 주도 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자, 신청곡 서른도에 다 함께 차차차 전해드립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이 있나니 좋은 인연은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향상심과 각성을 주는 인연이요 낮은 인연은 나의 앞길을 막고 나태심과 타락심을 조장하며 선연을 이간하는 인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5장 법문입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혹시 그거 아십니까? 고양이는 아무리 비싼 집이나 놀이공간을 꾸며줘도 같이 온 택배 박스 안에 들어가서 만족하곤 한답니다. 좁고 사방이 막힌 상자가 고양이한테는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그 고양이가 좀 부러워요. 언제든 들어가면 편안해지는 공간이 있다는 것 말이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숨 고르는 작은 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신청해 주세요. 샵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병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재미난 추억의 퀴즈, 노래 듣고 퀴즈도 푸는 시간 마련됩니다. 3부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은성의 곰배령 김상배입니다.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가사로 만든 이야기, 나예원의 가슴은 알죠. 이별은 끝났다고 말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 마음을 접으면 잊을 수 있을 줄 알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을 줄 알았다. 하지만 머리로는 끝났다고 인정해도 가슴은 끝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 돌이켜보면 사랑은 시작부터 끝이 더 어렵다. 함께했던 시간은 한순간이 아니었기에 설의 웃음과 눈물, 작은 약속 하나까지 모두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참 이상하다. 상처를 준 사람인데도 보고 싶고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인데도 행복하기를 바라게 된다. 미워하려고 애써도 미움보다 그리움이 먼저 찾아오고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마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가슴은 머리보다 오래 기억한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가슴은 아직도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함께했던 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시간은 내 삶의 한 페이지가 되어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도 나는 예수 괜찮은 척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혹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아픔마저 따뜻한 추억으로 품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주가 시대에 도움 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의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견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R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드립니다. 자, 신청곡 김훈의 보낼 수밖에.

자, 신정수의 타인 주신 분 네, 전해드립니다. 정감 넘치는 구수한 목소리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신청하지는 않아도 늘 좋은 노래들 선곡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6월도 끝자락, 이젠 7월엔 좀 더 후덥지근한 날로 이어지겠죠. 듣고 싶은 노래 있어서 신청하신다고 최별혜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 전해드리면서 3부로 함께 가실까요?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6: 자, 3부 시작곡은요, 샘물처럼, 임수정의 노래였습니다. 예전에 샘물에서 이게 이제 그 물 뿌리기도 하고, 네, 기억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오늘 추억으로 여행 한번 갈 노래는 가요로 떠나는 추억 여행,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생각나실 건데요. 월요일 이 시간은 추억을 소환해보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추억여행은 조금 오래된 시절로 그때의 노래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은 옛날 우리가 자주 활용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고 노래 들으시면서 어린 시절 마을 풍경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출발합니다.

노래 세 곡 들으셨어요. 노래 다 아시겠습니까? 김정의 앵드나무 처녀, 쇠그린의 얼간이 짝사랑, 최숙자의 개나리 처녀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노래 들으시고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장소, 알아요 이러시는 분들, 네, 주관식으로 이제 정답을 주시는 분들 많은데 쉽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추억 퀴즈 드립니다. 예전 시골 마을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면서 물을 길어 올리던 것은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번 물레방앗간. 물레방앗간에서 역사가 많이 이루어졌나요? 2번 우물가. 3번 창고. 4번 정자. 예, 정자에 앉아서 시원하게 부채질 붙여가면서 쉬던 곳이죠. 창고에는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예, 그냥 숨어 있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나요? 네, 아무튼 뭐 여러 장소가 나왔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답도 좋지만 정답에 얽힌 추억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정답 발표와 함께 여러분 추억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잘 생각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의 현동순 씨가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고 왔어요. 함께합니다 하셨고, 혜성사랑님 엠마님께서 고향집 텃밭에 노각오이 4개를 심었는데요. 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가꿔야 하는 건데 지들 혼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가보니까 팔뚝만한 오이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니 반갑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여름 내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하니 미소가 절로납니다. 그렇군요. 네, 장영민 씨는 배달 중이시라고. 선지아 씨는 답을 보내주셨고, 전북 부안에서 민호 씨는 제가 살고 있는 고택에는 지금도 우물도 있고 김지통 다람며 열무김치 담아먹고 우물가에 앵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 묻은 재래시 화장실도 있고 다락방도 있는 추억이 남아있는 고택이 정겹고 좋아요 라고 주셨습니다. 설렘 가득한 6월, 전국 팬정보로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 기다리신다고. 조사모 조녕을 사랑하는 모임에 7월 4일 날 있다고 또 보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신청곡 김연자의 밤열차 주신 분 기다리고 계시죠. 네, 밤열차. 최영아 씨가 뭐 많은 곡들 주셨는데, 그리고 조영남의 모란동백 또 주신 분 계십니다. 두 곡 듣고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우물가였습니다. 2번 우물가.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셨는데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2번 우물가였습니다. 우물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사람의 정을 길어 올리는 것이기도 했고요. 우물에서 수박 담가 먹던 얘기, 물동이 이고 다니시던 얘기, 김치통을 물에다 넣어서 시원하게 해서 김치 냉장고 역할을 해주었던 우물가. 우물가에서 놀던 어린 시절 얘기, 시골집 추억까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만 주시는 게 아니고 추억의 얘기를 적어주시는 거, 이거 다 기억하시고 다 보내주셨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물동이를 들고 모여드는 어머니들, 또 물을 기르면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던 이웃들, 그리고 우물가에서 장난치던 아이들까지. 우물은 단순히 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던 마을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전북 남원에서는 시암이라고 했어요. 시암. 물을 떠올리는 거를 두룸박으로 불리기도 했죠 라고 주셨어요. 네, 일단 신청곡 김용만의 효녀 심청 듣고요. 잠시 후에 정답 4부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0: WBS FM
1: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셨는데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또 세 분 당첨 됐습니다. 선발하기 참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시기 때문에. 고릴라님께서 2번 우물 나오릴 적에 물지개진다고 생동사슬. 그러셨군요. 네, 정답 우물가. 제가 어릴 적 4살인가 그때쯤 시골 집안에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집에 있는 신발 전부 던졌다고 엄마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그래도 그립습니다. 아, 얼마나 부모님들 속상했을까요? 에, 근데 저런 나이가 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에, 지금 많이 좀 벌어서 갖다 드렸나요? 인천의 허미아 씨가 2번 우물가. 오늘도 너무 재미나요. 옛날에 저희 집 마당에 우물이 큰 게 있었어요. 엄마가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던 게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부산의 1277님께서 우물가죠. 옛날에는 소문도 여기서 다 났어요. 누구 집 딸은 누구 집 아들이랑 연애한다고 하더라. 소문이 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여성분들이 이제 그 뭐 빨래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 서로 이제 뭐 심심하니까 얘기하게 되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는. 자, 해병 341기 이건우 씨. 네, 2번이에요. 우물가. 우리 집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동네 분들이 좋은 물이라고 많이 마셨죠. 그래서 장수의 비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수 마을이 되었어요. 한여름 아무도 없는 밤에 샤워도 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자, 그리고 또 김혜성 씨가요. 정답 2번 우물가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님들의 한부리를 하시던 우물가에서 빨래방망이 잘하시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한부리를 했군요. 자식들 말 안 듣고 그 뭔가 그럴 때는 뭐라 할 수도 없고 방망이질 하면서 한을 푸셨군요. 네, 김혜성 씨. 부모님께 좀 속을 많이 썩혀드렸나요? 네. 재경 씨가 어린 시절 제 할머님 댁 앞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냉장고 없던 시절 20리 버스 타고 5일장에 가서 수박, 과일 등을 사다가 냉장고 대신에 우물에 담아두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정답 2번 우물가요. 그렇죠. 전부 냉장고는 우물이었습니다. 담가 놓으면 뭔가 시원해졌어요. 신미애 씨가 연정의 꿈이었나 신청해 주셨고요. 선지화 씨가 을지로가 고향이다 보니까 전 시골 생활을 잘 몰라요. 시골 경험이 없다 보니까 노래 듣고 그냥 우물가라고 보냈어요. 그래요. 상 안 받으면 되지. 선물 안 받으면 되잖아요. 네. 우물가. 지난 금요일에 퇴직하고 집에서 휴식하면서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서 저녁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운, 과거는 흘러갔다. 그래요. 흘러갔어요. 최별호 씨가 우물 맞죠? 네, 맞아요. 여인들의 애환과 수다를 피웠던 우물가에 얽힌 전설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주로 전역이신 얘기는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도 무서워요. 그게 진짠지 뭐... 그런지는 모르고 그냥 들었던 그때 그 시절의 얘기죠. 충남 서산의 유상국 씨가 내 인생 딩동댕 아버지의 강 주셨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우물가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도 우물이 있어서 줄에 달린 바가지로 물을 길어 사용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물을 기를 때마다 혹시 우물가에 빠질까 봐 조마조마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서웠지만은 그 시절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혜성사랑님, 샤브나님. 의왕의 이수함 씨가 제가 살던 어린 시절 동네 마을은 큰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동네 어머님들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나누면서 모였던 생각이 납니다. 우물가. 이다래님이 대구 대프리카인 듯 날씨가 찝니다. 쪄요. 저희 아버지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신청해 볼까요? 전화까지 왔어요. 듣고 계실 겁니다.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네. 눈 뜨고 있는 한이 요즘에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전해지는 노래입니다. 네. 정례육상 김강도 씨가요. 전북남원에서는 시암이라고. 시암. 네. 시암. 시암. 시암. 네. 그랬죠. 박은자 씨도 엄마가 세배다 김치가위를 넣었다고 하셨고요. 많은 현재 심청 마음에 와닿습니다. 잘 듣습니다. 주말에 친정 작은 아버님 별세 소식에 조문 다녀왔다고요. 평강공주님 대구에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향이 해남 땅 그 마을인데요. 옛날에 동네 우물가 샘에서 니어카에 큰 통에 물을 길러서 끌고 다녔습니다. 김용님, 오늘이 좋은 날, 오승근 있을 때 잘해, 기타 등등. 가요사에 푹 빠졌나 봐요. 최고의 방송 감사해요. 삼성동의 박은자예요. 노래 전해드릴게요. 김용님의 오늘이 좋은 날로 선곡해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안 된 분들은 좀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도전하시면 되니까요. 네. 오늘 이건우 씨, 네, 그 이건우 씨 하고요. 이건우 씨는 지금 열심히 또 근무 중이신가요? 네, 근무 중에 주셨나요? 저, 아, 네. 주셨던 이건우 씨 주셨고요. 또 김혜성 씨, 네, 김혜성 씨 우물가 어릴 적에 어머님들의 한풀이 하시던 우물가라고 주셨던 분이고요. 정로 63님, 네, 김광두 씨, 네, 남원에서는 시암시암이라고 한다고 주신 분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또 수요일에 참여하시면 되죠. 수요일에 참여하시면 또 좋은 상품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곡 두 곡 전해드립니다. 강문경의 눈뜨고 있는 한, 송의 내 인생 딩동댕입니다.

내 인생 딩동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성혜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기억력이 너무 대단하셔서 그 예전의 추억의 얘기들을 해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 선물을 바라는 것보다는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 추억의 얘기 함께 나누는 그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요. 오승근의 노래를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일부에 신청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신청곡 마지막 곡으로 선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승근의 인생이란 꿈이라오라는 노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신청하고 이제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퀴즈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힘든 월요일이지만 조은영의 가요사장 들을 생각에 늘 행복하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뭐 우물가에 수박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뭐 요즘에 수박은 냉장고에 넣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수박은 너무 차가운 곳에 오래 두면요. 속이 멍들고 맛도 변하는 좋은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려면은 서늘한 좀 시원한 실온에 두었다가 먹기 직전에만 잠깐 차갑게해서 꺼내 드셔야 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세요. 또 이 의견 주신 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소울이죠. 함소울의 남몰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빗길을 빠르게 주행하면 수상스키를 타는 것과 같은 수막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는 없을 것입니다. 수막현상은 타이어 마모가 심할수록 자동차 속도가 빠를수록 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수막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력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속수무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이 비가 오는 날은 광폭 타이어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면 수막현상이 늦게 발생할 것이라는 대단히 위험한 말을 하는데요. 굳이 이론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넓은 물체일수록 물에 잘 뜬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빗길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약간 높이는 것이 좋고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지키는 원칙적인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에 끌려 죄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과 같고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물 안의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2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의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연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석유화학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2: 한 해 200건 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먼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동합니다. 바람이 사고 지점 쪽으로 불면 바람을 안고 이동하고 바람이 사고 지점에서 불어오면 바람의 직각 방향으로 대피하세요.

0: 자에서는 창문을 닫고 내부 순환 버튼을 눌러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유독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가능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실내에서는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로 창문과 문틈을 막아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방송이나 문자로 재난정보 확인도 잊지 마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원불교인들에게 6월은 추원 보문의 달이죠.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이 있는 달이고, 대종사님과 선진들의 인품과 공덕을 추모하고 기리는 뜻깊은 달입니다. 6월을 마무리하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대종사께서 열반을 몇 달 앞두시고 대중과 개인에게 자주 부촉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깊은 곳으로 수양을 가려고 하노니 내가 만일 없더라도 퇴굴심이 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반성하여 마음을 추어잡으라. 지금은 정이 심판기라 믿음이 열분 사람은 시들 것이요 믿음이 굳은 사람은 좋은 결실을 보게 되리라. 나의 법은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나니 법을 받지 못하였다고 나중에 한탄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네, 대종사님의 당부 말씀. 내가 만일 없더라도 퇴굴심이 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마음을 추어 잡으라. 네, 다시 마음을 추어 잡아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살기로 다짐해 봐야겠습니다.

0: 네, 원불교 창작성가 왕서은이 부른 대종사님 펴신 뜻은 들으셨습니다. 6월은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달이고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추원 보본의 달로 대종사님과 선진들을 추모하며 뜻깊게 보내죠. 6월을 마무리하면서 대종사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겠습니다. 자, 이 법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죠. 대종사 열반을 몇 달 앞두시고 자주 대중과 개인에게 부촉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깊은 곳으로 수양을 가려고 하노니 내가 만일 없더라도 퇴굴심이 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반성하여 마음을 추어잡으라. 지금은 정이 심판기라 믿음이 열분 사람은 시들 것이요 믿음이 굳은 사람은 좋은 결실을 보게 되리라. 나의 법은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나니 법을 받지 못하였다고 나중에 한탄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 정법을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대종사님의 이 당부 말씀을 잘 새겨서 퇴굴심이 나지 않는가 반성해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7월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모임이죠.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글리온 회의 4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글리온 회의는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과 북의 개신교인들이 분단 후 처음으로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손을 잡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WCC는 이번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교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한국 개신교와의 연대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박승열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똥똥.

0: 라디오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한다. 첫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둘째, 일만 너무 열심히 하며 산 것. 셋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산 것. 넷째,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다섯째, 변화를 두려워해 즐겁게 살지 못한 것.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린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반드시 번민이 따른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라. 그러면 가는 곳마다 후회가 없을 것이다.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후회를 하더라도 진정한 반성을 통해 또 다른 후회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그 입을 쉽게 놀리고 그 뒤에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후회는 그 사람이 장차 그 후회한 것을 삼가려는 결심을 할 때에만 진실하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고린도전서에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항상 새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에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바르게 돌려서 살아간다면 인생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여러 사람이 한 도량에서 같이 생활하여도 사람들의 마음 뽑히는 형상이 각각 다르나니 생각과 소원이 이 공부 이 사업에만 오롯이 집중된 사람도 있고 혹 다른 데에 마음이 뽑히나 스스로 반조해보고 바로 본원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에 마음이 많이 뽑히나 스승과 동지들의 말을 듣고 다시 본분을 챙기는 사람도 있고 그 뽑히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대중의 시비를 듣되 스스로 반성이 없고 스승과 동지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이를 그르치는 사람도 있나니 그대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에 있는가 반조하여 영원한 세상에 큰 후회가 없도록 하라. 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바로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했던 일들을 차곡차곡 성실히 해내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콕음악으로 이시원의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6월 1일은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이 열반하신 날이죠. 그래서 6월 한 달간 원불교에서는 추원 보본의 달로 대종사님을 추모하고 기리며 보내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인 이것은 대종사님의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법문들을 모아놓은 수록된 품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원불교 경전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언행록이 담긴 경전을 대종경이라고 하죠. 오늘의 퀴즈인 이것은 대종경에 수록된 한 품으로 대종사님이 열반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전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인도품, 2번 부촉품. 1번 인도품, 2번 부촉품입니다. 네, 대종사님께서 자신의 열반을 이제 아시고 얼마나 또 걱정되고 우리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또 크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열반하기 전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그 품입니다. 네. 1번 인도품, 2번 부촉품. 아마 이번 달 많은 우리 교도님들이 이 품의 법문을 많이들 독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정목 스님입니다. 구름이 대지 위에 비를 뿌리면.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모임이죠.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근리원회의 4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근리원회의는 1986년 스위스 근리원에서 남과 북의 개신교인들이 분단 후 처음으로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손을 잡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WCC는 이 성명을 발표하며 전 세계 교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한국 개신교와의 연대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경색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박승렬 목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한반도 평화성명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자, 총무님 보시기에 이 성명이 전 세계 교회와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1: 참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한 줄기 그 창문에 구멍을 내주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0: 예.
1: 우리 고립되지 않고 함께 거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또 저 선언이 세계 많은 교회 교우들에게 울림이 되고 또 북에도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0: 정작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도 줄고 어떻게 보면 네. 이 평화나 통일에 대해서 낙담이랄까요? 이렇게 좀 기운이 네. 없어하는데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우리가 함께하겠다, 우리가 기도해주겠다, 힘내라, 네. 희망을 가져라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1: 네, 그렇죠. 예. 감동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때마침 네. 그 이 성명이 그 40년 전 스위스 근리온에서 남북 개신교인들이 만난 지 이제 40년 만에 나온 그런 성명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그 40년 전 스위스 근리온에서 이 남북 개신교인들이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네. 당시 그 남북 개신교인들이 만나서 분위기는 어땠고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좀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저도 직접 참석한 게 아니라서 우리 선배님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만에, 그러니까 1986년이면 1945년, 46년 이제 한참 이제 남북이 갈리기 시작해가지고 40년 만에 예. 만났던 그 시점, 그리고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만나면 이제 간첩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참 그런 아픈 시절에 만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설렘이었고
0: 예.
1: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정말 기독교인 맞을까에 대한 이런 그런 질문들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그런데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뭐 기독교는 성찬식이라고 있습니다.
0: 네.
1: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한 자매요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그때가 가장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아, 같은 동족이구나. 같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서로 대화가 통하는구나. 이걸 확인했을 때 그 감동은 뭐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예. 아, 정말 40년 만에 북한의 개신교인들을 만났을 때 정말 기독교인이 맞을까? 뭔가 왠지 모를 긴장감과 어색함 네. 이런 것이 있었다가 네. 대화를 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풀리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0: 아마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 근리원 회의에서 남북 개신교인들이 사흘간의 대화 끝에 또 역사적인 합의안을 또 도출해 냈다고 들었어요.
1: 네, 그날 이제 대화하고 다음 모임을 이제 갖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계속 86년, 87년, 88년 계속 세 차례 이제 대화를 해서 88년 11월 달에 그 근리원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근리원 선언문은 어떻게 보면 남북 교회가 최초로 합의한 공동의 문서,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뜻깊은 문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0: 네. 그날 뭐 대표적인 어떤 합의문 내용이 좀
1: 네.
0: 뭐였어요?
1: 먼저 남북교회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 그리고 이제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하자. 그리고 통일은 모든 민족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원칙을 세우자. 분단 고정화를 우리는 배제한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진 민족 당사자 간의 신뢰성을 구축하자. 그 외세와 핵무기를 반대한다. 남북 간의 각종 교류는 포괄적으로 추진하자. 세계교회는 조선 기독교 연맹과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그 협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매년 8.15 직전 주일을 공동 기도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남북교회 또 세계교회가 늘 함께 기도하자라고 정했던 게 저를 보면 매우 뜻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이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 남북의 개신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모범 답안이 여기 합의안에 다 담겨 있는 거군요. 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북 개신교인들은 뭐 3.1절이라든지 또8.15 광복절 등등 이렇게 공동 기도문을 발표도 하고 종종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왔죠.
1: 네, 금강산에서도 공동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3.1절 100주년 때도, 그리고 광복절, 부활절, 뭐 성탄절, 이렇게 서로 함께 그 공동 기도를 드리자라고 해서 공동 기도문을 서로 초안을 먼저 그 번갈아 가면서 초안을 마련해서 서로 합의해서 공동 기도문을 작성해서 두 교회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싱가포르 또 하노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 관계가 점점 차단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은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초안을 보내는 것도 좀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마운 건 WCC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그 아직은 이제 그두 축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이제 관계를 맺는 건 아무래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지 매우 좀 조심스럽고 우리도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으면 차원에서 매우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0: 그야말로 남북관계가 소통 창구가 꽉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WCC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 성명을 보면 이 최근 남북의 적대적인 상황을 깊이 우려하면서 평화적 공존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1: 지금까지 우리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서로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 이게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에도 두 국가가 가입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북쪽에서 그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그래서 특수한 관계 자체를 아예 이제 부정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시도 이제 그런 점에서 분단이 고착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를 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공존을 위한 새로운 길을 이제 찾아보자라고 이제 제안했는데 그래도 역시 새로운 길을 찾자고 하지만 결국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그 과거의 통일운동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뭐 특수한 관계로 설정은 했지만 그 전제가 서로의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상호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인정했던 게 기반 위에 서 있었 거잖아요.
0: 네.
1: 단지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연구 분담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적대적 두국가에서 특수한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면 결국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는 길을 찾아보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 말고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기보다 가장 고전적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적대적 두 국가로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한민족이고 평화를 외치는 것도 또 네. 북한에서는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네. 그래 알았다. 이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할 테니까 대화라도 하자. 이렇게 좀 그 네. 존중을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네. 해나가는. 예. 어쨌든 예, 예. 네, 우리는 과거부터 또 그런 입장이었으니까요. 예.
1: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남북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만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무시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번 그 우리 WCC의 이 평화 성명을 통해서 이 평화를 위한 우리 종교의 본질적인 사명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하면 또 사랑과 평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NCCK의 총무로 계시는데요. 한국 개신교가 진정한 평화의 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1: 먼저 이 질문은 매우 저희 도전적이었습니다. 가슴 아팠고요. 진정한 평화의 도구가 되어 있는가? 한국 개신교는 진정한 평화의 도구인가?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좀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 우리가 진정한 평화의 도구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또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이제 그 비신앙 이제 시민들에게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모범이 되지 못한 채 때로는 지탄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 네.
1: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각과 삶의 기준은 성서거든요.
0: 네.
1: 성서를 우리는 기준이라고 세우고 있는데 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그 이웃은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골라가지고 이 이웃은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이 이웃은 사랑할 만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진정한 평화의 도구로 거듭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개신교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저희 성직자들도 정말 성서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정말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늘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저도 역시 그 질문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각도 그리고 또 타인의 행동도 그리고 뭔가 서로 같은 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기반이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건 거창한 선언보다 바로 이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그 이웃을 정말 계속 외연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온 인류도 온 세상도 우리가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존중할 때 정말 거기에 전쟁이 그치고 미움과 다툼이 그치는 평화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0: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다 좀 반성을 하는 그런 또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랑과 평화를
1: 반성이
0: 예, 네.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를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가 이 남북분단 76년이 되는 동안 뭘 했냐고 했을 때 정말 그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참 부족한 것 같고 일상에서의 어떤 사랑과 자비는 실천하지만 북한을 향한 큰 사랑과 자비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그런 지난 시간이지 않았나. 우리 모든 예. 종교인들이 반성을 해보면서요.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이 진실된 마음은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종교인들의 마음과 평화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또 모아내는 것이 앞으로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1: 네. 저는 저 스스로 한 종교인이기도 하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저의 본분이 뭘까 특별히 제가 한 종교의 이제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즉 평화를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내가 더 먼저 생각하고 내가 더 먼저 깊게 생각하고 내가 더 넓게 생각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그래서 아마 다른 종교는 다르다 할지라도 뭔가 종교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0: 네.
1: 갖고 있는 게 아마 더 먼저 더 깊게 더 넓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0: 네. 아마 7대 종교 또 대표자분들이 종종 모이시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더 우리 대중들 향해서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희망을 품기 좋은 시간이라는 그런 명언을 또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WCC의 한반도 평화성명 발표로 우리 모두가 평화의 희망을 다시금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 건 서로에 대한 연대와 희망의 힘이었습니다. 지난 12.3 내전 이후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변화에 대해서 꿈꿨던 그게 우리 역사를 변화시키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인권을 지켰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리에서 만났던 시민들이 종교를 묻지 않았고 그의 성별을 묻지 않았고 그의 귀천을 묻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하나다, 우리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 연대의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박승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개신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달팽입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0: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 지금 숲을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숲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1: 원불교 환경연대 김선명 교무입니다. 일체의 만물은 우리에게 직접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체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양희석 신부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참이 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노아처럼 행동하는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자연환경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질문은 부촉품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법문들을 모아놓은 품서인 부촉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언행록이 담긴 원불교의 경전은 대종경이라고 하는데요. 부촉품은 대종경의 마지막 품으로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열반을 앞두고 교서발간의 소중함을 밝히고 법맥 전수에 대한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열반을 앞둔 시기는 일제의 종교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로 교법 전수의 간절함이 요청되던 때였는데요. 따라서 부촉품은 대종사님이 자신의 열반을 암시하고 제자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경책하는 횟수가 찾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 곳으로 수양을 가려 한다며 자신이 없더라도 퇴굴심이 나지 않도록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추어잡고 정법을 가져다 쓰라고 부촉합니다. 또한 대종사님은 후계자인 정산종사에게 모든 일에 의견을 세워 대중을 거느려 보라고도 말합니다. 대종사님은 1943년 1월 새 교리도를 발표한 후 교법의 진수가 이 교리도에 담겨 있음을 밝히는데요. 유언 법문으로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므로 후진의 선도자가 될 것이며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고 부촉합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 경전 대종경 부촉품 14장에 수록된 법문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 법문을 들어보면요, 우리 대종사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또 걱정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943년 개미년 5월 16일 예회에서 대종사 대중에게 설법하시기를, 내가 방금 이 대각전으로 오는데 여러 아이들이 길가에서 놀다가 나를 보더니 한 아이가 눈짓을 하며 일제히 일어나서 경례를 하는 것이 퍽 질서가 있어 보이더라. 이것이 곧 그 아이들이 차차 철이 생겨나는 증거라.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의 내역과 촌수도 잘 모르고 그에 대한 도리는 더욱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철이 나면서 그 내역과 촌수와 도리를 알게 되는 것 같이 공부인들이 미안 때에는 불보살되고 범부 중생되는 내역이나 자기와 천지 만물의 관계나 각자 자신 거래의 길도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공부가 익어가면서 그 모든 내역과 관계와 도리를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 되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리라. 이와 같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들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네, 오늘은 원불교 경전 대종경에 수록된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을 앞두고 하신 법문을 모아놓은 부촉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법문을 보면 참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이 아이가 어디 나가서 어떤 또 잘못을 할지, 어떤 실수를 할지, 또 어떤 또 나쁜 일을 당할지 걱정이 돼서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그 물가에 내놓겠습니까? 우리 대종사님도 참 우리 제자들, 우리 수많은 중생들을 보면서 죄 짓지 않을까, 어디 가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재앙을 받고 그러지 않을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남북이 대화라도 하고 살면 참 좋을 텐데요. 그것도 못하다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남북이 어서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기도 위력과 그리고 우리 모든 종교인들의 평화를 향한 그 마음들이 모여서 대화의 물꼬라도 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입니다. 성화가 부른 결실과 결복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6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날씨는 더웠고요. 또 바쁜 일이 많은 그런 월요일이었습니다. 자칫 우리의 기분이나 컨디션마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럴 때 필요한 건 가벼운 유머 또 웃음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요, 이참에 그냥 넌센스 퀴즈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들으면 썰렁하고 허탈할지라도 우리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에는 이런 아재 개그가요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네, 살살이 서용춘의 노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오복바람.

0: 시진 미천 두손 높이 받으세요. 오물쭈물 하지 말고 파바바레스코 시집가서 남주나 시집가서 남주 이래서 인생이 좋아.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상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또 쓴 웃음이 픽 나오는 피식 웃음이 나오는 썰렁한 아재 개그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뭘까요? 썰렁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구 북구의 윤형주님이 그러면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바로 문제를 주셨어요. 아, 열바다라고. 아 그러네요. 진짜 열바다. 아, 참 썰렁하지만 그것도 재밌습니다. 부평의 말구노스님은 아재 그 저도 하나 드릴게요. 여름에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뭘까요 여러분? 해피해서라고 합니다. 해피해서. 아 재밌어요. 이런 아재 개그가 뭐 단순히 나이든 아재들 하는 말장난이나 언어 유희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는 우리 건강에도 무척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아 그렇군요. 복잡한 유머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아재 개그가 웃음을 더 쉽게 유도하잖아요. 또 이런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뇌가요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정보 처리에도 이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웃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더 좋고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그늘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해피해서. 들꽃님도 예, 들꽃님도 아재 개그 하나 주셨는데요. 그러면 항상 추운 나라는 뭘까요?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한번 예, 정답을 한번 기다려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항상 추운 나라 한번 답도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을 찾아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또 예, 주말과 휴일 또 못 봤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할 얘기도 많고 듣고 싶은 노래도 많습니다. 두 시간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행복한 두 시간의 데이트 한번 꾸며보도록 하지요. 김상범의 노래 한 곡도 이어집니다. 잔칫날.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서울 지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두 달여 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요, 오늘 오전 9시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에 비해 29.2원 떨어진 리터당 1,995.97원이었고요. 경유 가격도 리터당 28.9원이 하락한 1,981.2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평균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로 진입한 건 지난 4월에 2,000원대로 올라선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도 그제부터 모두 리터당 1,9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국내 기름값 하락은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정부가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인하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적용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으로 그리고 경유는 1,773원으로 인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숙박을 포함한 어르신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을 기존 388곳에서 471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가족이 잠시 어르신을 돌보지 못하게 된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낮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해서 이용하는 서비스고요.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기관에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장기 요양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수급자로 한 달에 9일 이내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치매 환자 등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의 경우엔 가족 휴가제를 통해서 연 12일 내로 단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오늘 서울과 경기 그리고 세종과 충청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저녁 사이 대기 상공에 찬 공기가 지나면서 중서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0도, 부산은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처럼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는 계속 되겠고요. 7월이 시작되는 모레 수요일에 제주를 시작으로 또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박연숙의 한 번 왔던 길,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김하정의 당신을 알고부터 함께 들으셨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반갑고 행복한 그런 기분으로도 찾아주시고 이야기 주셔서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앞서 우리 들꽃님께서 늘 추운 나라는 어딜까요? 문제 주셨잖아요. 삼성동 박은자님이 정답 추운 나라 남극 이렇게 주셨는데 정답은 땡입니다. 아닙니다. 대구 북구 윤영주님이 맞추셨어요. 시리아요 이렇게. 시리아 맞네요. 시리아. 그리고 저 부산 우리 제일 어린 우리 애청자 박시우군. 아저씨 저도 아재 개그 하나 할게요. 야 이거는 세대를 불문하고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뭐게요? 이렇게 문제 주셨는데 아직 정답은 안 주셨습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시우군 이따가 한 2부쯤에 정답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 뭘까요? 우리 동네에서 구경옥님은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웃는 시간 같이 만들어봐요. 아직이고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주말 선곡 중에 같은 곡 다른 가사 있었잖아요. 김해일의 돌아와요 충무항에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외갓집이 있었던 곳으로 먼지 나는 자갈길 시골 신장로를 버스 타고 갔던 옛 추억이 떠오르고 새롭습니다. 이렇게 구경옥님이 네, 노래와 함께 또 떠오르는 추억의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옛가요 들으면 그냥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온 인생의 한 부분이 같이 이렇게 떠오르고 도드라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좋은 노래와 여러분들 추억의 이야기들을 같이 즐기는 시간. 오늘도 월요일, 이제 오늘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최영아님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기택입니다. 가버린 영화.

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북동의 배용준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우리 박시우 군이 문제 냈죠.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무엇일까요? 삼성동 박은자님은 엽전 열단냥이죠. 뭐 할아버지는 엽전을 좋아해요. 들꽃님은 노잣돈, 용돈, 세뱃돈. 아, 정답은 우리 노점상 시인 신규식님이 맞추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돈은 할머니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정답을 보고. 아 진짜 재치 있습니다. 재치 있어. 우리 시우군이 답 주셨네요. 네, 정답은 할머니예요. 저는 주말에 유람선 타고 왔다고. 어우 재밌는 구경했군요. 시우군 잘했어요. 재미난 네. 정답 문제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산의 민호님께서요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퇴근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하우스 일을 도와주고 계시기에 다방에 시원한 냉커피를 주문했죠. 잠시 후에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아 글쎄 할아버지들 냉커피 팥빙수에는 관심 없고 배달원 종업원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즘 시골도 살기 참 편한 세상이 됐네요. 식당에 전화 한 통 하면 일꾼들 식사도 배달해주고 시골 생활 정겹고 행복합니다. 네,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배달해드립니다. 나훈아의 흰구름 가는 길 자 전해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나매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봄이다.
3: 금강원이다.
2: 여름이다.
3: 송도라 푸른 바다.
2: 동양의 관문이다.
3: 부산 항구다.
2: 오륙도 바다 멀리 무역선 온다.
3: 꽃다발 받쳐 들고 부두로 가자.
2: 부산은 젊은이의 오아시스다. 브라보 부산. 부산은 제일이다. 오아시스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항도 부산, 부산 행진곡을 방운하가 불렀습니다. 성북동 배용준님이 청해 주셨고요. 그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또 임시 수도로 대한민국을 또 심장이 되어줬고요. 지금도 정말 그 부산에 내려가면 뭔가 역동적이고 푸른 바다와 함께 뭔가 그 저 대양으로 뭔가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나이의 가슴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 부산입니다. 부산을 노래한 그런 멋진 노래들이 많은데 오늘은 방운하의 부산 행진곡 전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부산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일단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드리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이 주신 사연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부터 할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인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과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그 왼손에 들고 이렇게 저 원고를 읽고 있는데 어젯밤에 모기 녀석이 제 손바닥을 물어가지고요. 오른손으로 긁으면서 원고를 봤습니다. 예전에 모기장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모기장 치고 왜 그 뭐죠, 살충제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파리 모기 박멸하는 그런 병 속에 들어있는 살충제도 있고 그랬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압력으로 뽑아내지만 옛날에 입으로 불어가지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잠자기 전에 모기장 치고 아버지께서 그 저 모기약 좀 뿌려라 그러면 그거 막 구석구석에 뿌렸던 생각 나거든요. 딱 요즘 여름 예, 요맘때죠. 아까 부산 애청자 여러분들 사연 좀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산 개인택시 금치영 기사님께서 큰일 나셨대요. 이거 큰일 나, 병을 고쳐달라고 저한테. 큰일이 났어요. 똑같은 아임 방송인데 주말엔 신바람이 안 나고 월요일에 진행자님 목소리만 들으면 네, 귀가 쫑긋 신바람이 납니다. 이거 병 아닌가요? 병 좀 고쳐주세요. 나쁜 병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월요일날도 집중해서 평일날 생방할 때도 자주 찾아주시면 네, 병은 그렇게 나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주말을 너무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주말에도 라디오 방송은 나가고 있으니까 녹음 방송이지만 주말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채원 기사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 그리고 부산 은하수님께서 오늘은 웃으면서 시작합니다. 설거지하면서 막 웃으니까요. 남편이 같이 좀 웃어 하길래 안 가르쳐주지 했습니다. 저희가 아재 개그 해서 여러분들이 좀 빵 터지셨다는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남편분이 아주 네, 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두 분 그렇게 지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깨가 쏟아집니다. 두 분 부산 은하수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남도 진주에서 예, 구아바님께서도 찾아주셨습니다. 한정무의 꿈에 본 내 고향 청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인생 반가워요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윤혜성님께서 최종자의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고향 산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 7월의 시작인 한 주가 시작됐네요. 더위들 조심하시고요. 다들 힘차게 화이팅. 달봉이 할비님 고맙습니다. 전주에서 현동수님, 한낮에는 덥더니 석양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요. 저녁에는 좀 쌀쌀하다니까요. 또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우리 강태용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음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감사 인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아울러 좋은 방송 함께 소통하고 교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신청곡 한 곡 올려볼까 하는데요. 이 곡은 소중한 우리 들꽃 아우님께 띄워보냅니다. 오늘 신청곡은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예요. 주셨는데 제가요. 강태용님 듣고 계시죠? 이 노래는 수요일날 통기타 라이브 때 제가 통기타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그리고나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이 노래. 이번에는요 우리 신규식 시인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7월 하순쯤 두 번째 시집 출간될 예정이에요. 제가 좀 바빠서 7월 한 달만 원고를 좀 쉬고 8월에는 더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네, 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바쁘신데 그리고 시집 출간되면 꼭 출간되면 소식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안 오시는 건 아니죠? 신규식님? 네. 요 뮤지션 성장기만 조금 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신규식님의 사연입니다. 1980년대에는 연주자들이 일본으로 많이 진출을 할 때였죠. 특히 연주자 겸 가수 백승태 씨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미성인 그가 전자울겐 연주를 하면서 부른 엔카 테이프는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테이프가 늘어나서 못 들을 때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80년대 초에 기타리스트로 일본에 갈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용기가 없었고요. 또 80년대 후반쯤 오르가니스트로 갈 기회가 또 생겼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4대 독자인 제가 혈혈단신 멀리 외국으로 떠난다는 걸 식구들이 모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았고요. 음악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월도 참 빠르군요. 벌써 올해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다가오는 후반기에는 많이 더울 거니까 오는 방송 애청자님들과 제작진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감전동에서 신재문님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그 신청곡으로 방운하의 마음의 자유천지를 청해 주셨는데 방운하의 노래가 조금 전에 나갔어요. 부산 행진고. 아직 3, 4분 남아있으니까 빨리 다른 곡으로 한번 더 재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시 남구 박세준 우리 님도 대구 날씨는 너무 시원하고 멋집니다. 인사 주셨고요. 또 윤영주님께서 제가 아까 부산 은하수님 깨가 쏟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아 진행자가 깨가 쏟아지는 집이라고 하시니까 아내가 그 집 신혼집인가 봐 이럽니다. 네. 이제 제가 2부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3부에서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찾아보는 예가의 퀴즈. 오늘도 퀴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그런 명곡을 골랐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대구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옛가요 노래 가사를 들려드립니다. 예.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가사를 들려드리고 그 가사의 내용에 땡땡땡 하는 부분에 뭐를 맞춰야 되는지를 알아맞추시는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마무리할게요. 김상진이 부릅니다. 새마을 내 고향.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 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힛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그것이 바로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3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병원 투어를 하고 나니까 하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진행자님, 제작진님, 아인 친구들도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인 방송이 최고의 친구이고요. 사랑합니다. 문주란의 물망초 신청합니다. 대구 북구의 주순이님의 사인과 신청곡이에요. 건강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이 몸이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고 그러면 여기저기 최고의 컨디션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귀찮다, 번거롭다 생각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하루 정해서 가벼운 운동들 좀 하시고 식사 같은 것들도 끼니 잘 챙기시고 운동 잘 하시고 또 좋은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인생 꼭꼭 챙겨 드시고요. 비타민이다 생각하시고요.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너무 좋다고 주순이님 노래 들으시면서 근데 감사합니다 왠지 마음이 씁쓸합니다 하시는데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즐겁다, 행복하다, 기분 좋다 이렇게 좋은 것들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가요 퀴즈가 또 여러분 즐겁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예가요 퀴즈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시각은 8시 5분 16초 지나가고 있네요.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제목 없이 가사만 들려드릴 겁니다. 가사 가운데 땡땡 하는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는 바로 이 곡입니다. 가사 나갑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땡땡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이 가사 속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메밀, 2번 마늘, 3번 감자, 4번 양파. 아, 뭐 가사만 들어도 이 노래 하실 정도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죠. 오늘 문제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사만 들었을 때는 이게 좀 아리송할 수가 있어요. 정답이 뭐지? 그래서 한 번 더 가사를 제가 힘차게 한 번 더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을 골라보십시오. 가사 나갑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아들 손을 잡고 땡땡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1번 메밀, 2번 마늘, 3번 감자, 4번 양파. 자, 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오늘 옛가요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3부에는 옛가요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 사연과 곡목 소개하고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앞서 들으신 노래 울며 헤진 부산항 남인수였고요. 이어진 노래는 동백꽃 일기 손인호였습니다. 두 가수가 정말 한이 절절히 맺혀있는 정말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남인수와 손인호. 야, 진짜 누구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멋진 감성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죠. 울며 헤진 부산항은요, 전주의 이연숙님이 사연과 함께 남겨주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화분에 심어놓은 가지나무에서 처음으로 가지 세 개를 땄어요. 아름다운 옛가요를 들으며 저녁 반찬을 만들고 있죠. 저도 점점 이 방송에 푹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갔다가도 방송 시간만에 되면 빨리 들어오려고 젠걸음을 하곤 한답니다. 예전에 제 남편이 좋아했던 노래 신청곡으로 부탁합니다. 저녁 먹으면서 함께 들을게요. 남인수의 울며 헤진 부산항. 맛있는 가지 반찬과 함께 식사 중이시겠네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진 노래 손인호의 동백꽃 일기는요, 대구의 남세준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오늘 문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명곡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가사 한번 더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또 뒤늦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가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땡땡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메밀, 2번 마늘, 3번 감자, 4번 양파. 우리 상도동의 조남주님은 5번 호박 해주셨는데 호박은 보기 없습니다. 1번 메밀, 2번 마늘, 3번 감자, 4번 양파.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예가요 퀴즈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노선 버스 운행 시작하시면서 신청곡 보냅니다 해주셨어요. 윤영관님이 청해주신 조미미의 진부령 아가씨, 그리고 들꽃님 배호의 비오는 남산 청해 주셨고요. 집 베란다에 화분에 파프리카를 심었는데 파프리카 열렸다고 사진 주셨어요. 씨를 뿌렸어요. 와, 잘 키우셨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옛가요 퀴즈로 지금 3부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로 이사 왔어요. 옛날 라디오가 오래 사용해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며칠 전에 새로 샀습니다. 지금은 잘 나오고 있네요. 아침부터 온종일 듣고 계신다고 대구 803에 계신 뒷번호 7093 쓰시는 청취자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자, 할머니라서 오늘 처음 보냅니다. 자주 보낼게요. 1791 쓰시는 청취자님도 새싹 문자와 함께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옛가요 퀴즈 같이 해주셨습니다. 박재형의 유정천리가 문제곡이었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3부를 마무리하고요. 당첨자 정답은 네, 4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입니다. 유정천리.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는 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 놓으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2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최무령의 꿈 잃은 사나이. 어떤 사나이가 꿈을 잃었을까요? 사나이가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 인생 그러면은 네, 뭐 즐거울 일이 없는데요. 그죠? 서울 천호동에서 김경철님이 청해 주셨어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면 자기 자신이 늘 행복함에 젖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답니다. 아, 이런 말과 더불어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김경철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고요. 3부에서 정말 열띠게 즐겁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답과 함께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신 대로 감자 심고 수수 심는 그죠? 두메산걸 내 고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감자였습니다. 지금이 또 감자철이래잖아요. 하지감자가 그렇게 포슬포슬하고 맛있다고 온갖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정답은 감자였습니다. 잠시 후에 당첨자 두 분 선정할 건데요.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좀 소개하고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방현재님은요. 이 노래에 사연이 있으시대요. 유정철리의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이 노래를 나이에 안 맞게 그렇게 잘 불렀어요. 아마 저도 이 친구 영향을 받아서 여태껏 옛가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가셨군요. 네. 그리고 부산의 주용준님은 제가요 어릴 적에 콩쿨대회 때 배워서 부르고 다녔던 곡입니다. 부산의 주용준 드림 정답은 감자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우리 서울 개인택시 김정일 기사님은 이 노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또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은 오늘 새싹 문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는 말씀도 주셨고요. 상도동 애청자 조남주님은 엄마표 감자 호박 수제비를 해먹자고 했더니 아유 더운데 나가서 한 그릇 사먹고 오라는 우리 부인 일러 바칠 엄마가 안 계시니 더 서럽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지금 일르셨잖아요 저한테 같이 나가서 사 드시고 오세요. 더운데 집에서 그 불 앞에서 감자 수제비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죠? 반죽 치대야지요. 다 일일이 손으로 칼국수도 아니고 손으로 다 떼야 되잖아요. 예. 네. 조남주님은 도와주지도 않으실 건데 나가서 맛있는 거 한번 사 드시고 오세요. 아내분이 좋아하시는 걸로 아셨죠? 또 서산의 유상욱 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감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가끔 저녁에 맛있는 감자볶음을 만들어주셨죠.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감자볶음은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의 솜씨와 그리움을 담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임진 농부님은요 감자 캐갖고 오셨대요. 둘 데가 없어갖고 걱정이라고 주위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왜냐 나눠주실 거니까.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정답 감자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구두구두구두구 뒷번호 1793 쓰십니다. 1793 맞나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792 네, 1792 쓰시는 오늘 새싹 문자로 찾아주신 청취자님 반갑고요. 또 한 분은요 안양에 살고 계신 진윤철님 축하드립니다. 안양에 살고 계신 진윤철님 그리고 뒷번호 1792 쓰시는 청취자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두 분께서는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하고는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은하수님이 청해 주신 남미랑의 사랑아 다시 한번 그리고 대구 노옥녀님이 청해 주신 노래 이어집니다. 이순애입니다. 무역선 아가씨.

무적선 아가씨 대구 노옥년님께서 청해 주셨던 노래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앞서서는 남미랑의 사랑아 다시 한번이었고요.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이 감자에는요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어요. 핵감자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자가 비타민이 또 많고 온갖 영양소가 많이 있다고. 옛날에는 구황작물이라 그래서 보릿고개 때 감자 많이 먹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요즘은 이제 보릿고개라는 건 정말 전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너무 먹을 게 풍족하잖아요. 즐길 것도 많고요. 부산 기장군의 정관신도시 선행심님께서 오셨는데요. 생후 4개월 된 외손녀를 만나고 왔습니다. 휴직하면서 손녀를 키우느라고 애쓰는 딸이 많이 야유여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예가요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진도 주셨어요. 손주 이렇게 안고 우유 먹이는 그 선행심님의 사진. 네, 예쁩니다. 아유, 아기는 정말 예뻐요, 정말.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 마음에 진짜 아기 같던 딸아이가 커서 어느새 엄마가 됐으니 얼마나 세월이 많이 변해도 항상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대구 서화정님께서도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더위도 시작되고요. 장마도 또 시작되겠죠. 무더위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6월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한 인사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좀 들을까요? 우리 부산의 박찬희님이 청해 주신 김훈의 그리운 내 고향, 그리고 금치영 기사님이 이 노래를 들으셨는데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꼭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잔일입니다. 방랑의 휘파람 이어집니다.

추억의 옛가요 듣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또 약속된 두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한 주의 시작도 아름다운 인생에 머물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또 반가운 인사로 만나요. 우리 매호동 가로수님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숨어있는 좋은 노래들도 몇 곡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저희가 음원을 잘 찾아가지고 기회가 될 때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호동 가로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전주 개인택시 박현선 기사님이 청해 주신 이미자의 박달재 사연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빗길을 빠르게 주행하면 수상스키를 타는 것과 같은 수막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는 없을 것입니다. 수막현상은 타이어 마모가 심할수록 자동차 속도가 빠를수록 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수막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력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속수무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이 비가 오는 날은 광폭 타이어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면 수막현상이 늦게 발생할 것이라는 대단히 위험한 말을 하는데요. 굳이 이론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넓은 물체일수록 물에 잘 뜬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빗길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약간 높이는 것이 좋고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지키는 원칙적인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구하는 데에도 도가 있건만은 부음부는 도가 없이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불보살은 도로서 구함으로 아쉽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돌아오는 이치가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에 비해 참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너무 풍족하다 못해 사방에 넘쳐 흐르다 보니 아직 멀쩡하게 쓸만한 물건이나 다시 쓸 수 있는 것들, 심지어 조금만 고치면 새 것 같은 것들까지 너무 쉽게 버리곤 하죠. 비단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던 일이나 나에게 찾아온 귀한 인연조차도 이젠 나한테 별 쓸모가 없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며 외면하고 버리기도 하니까요. 이렇듯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쉽게 놓아버린 것들이 결국 어떤 모습이 돼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오늘 그 인과의 이치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론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김희진의 아껴 쓸줄 모르는 사람은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버리고 삽니다. 매일 쓰는 휴지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때가 지난 물건을 정리하기도 하죠. 그런데 물건뿐 아니라 때로는 내가 공들여 하던 일이나 가깝게 지내던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마저 너무 쉽게 등돌려 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훈품 35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물건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른다면 결국 쓸모없는 짐이 돼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물건이라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안다면 언제든 요긴하게 쓰이는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죠. 때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아주 귀한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이나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온전히 포용하고 이용하는 법을 몰라서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놓아버린 건 아닌지 오늘 내 모습을 차분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가 세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05장, 세계 조판 이 가운데. 성가 107장, 저허공의 밝은 달은. 성가 116장, 영산대회 3000년에.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참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다고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물자가 귀하던 예전에는 무엇이든 아끼고 고쳐서 다시 쓰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물건인데도 그저 오래되고 낡았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쓰레기통으로 보내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미처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무심히 버려지는 것들 중에는 알고 보면 다시 쓸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소한 튀김집에서 나오는 작은 튀김 부스러기조차도요. 이걸 모아서 기름을 한 번 더 짜내면 폐식용유가 되고 그 폐식용유를 가공하면 근사한 자동차 연료로 새롭게 다시 짜낼 수 있다고 해요. 버려지던 쓰레기가 귀한 에너지가 되는 셈이죠. 아무리 풍족한 세상이라 해도 이렇듯 모든 것을 귀한 줄 모르고 마구 낭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어렵고 궁핍한 세월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일이나 사람과의 인연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하기 싫고 힘들다고 맡은 일을 쉽게 팽개치거나 지금 나한테 별 소용이 없다고 소중한 인연을 싹둑 끊어버린다면 훗날 내 삶에 어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까요?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호우의 가장 판이 큰 회상, 박재환의 큰 살림과 큰 사람, 이용환의 일원상과 생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생명, 소중한 인연과 내가 맡은 일에는 저마다 태어난 분명한 이유와 가치가 있을 겁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 본래의 모습이나 쓰임새가 조금 달라졌을지라도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우리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쓰임새를 발견하고 제대로 다룰 줄 안다면 세상 모든 것들은 언제든 우리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유용한 존재로 다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쉽게 버렸던 것들이 정말 쓸모없었던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온전히 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물건부터 내 곁에 사람까지 세상의 모든 인연을 귀하게 살려쓰고 바르게 다스릴 줄 아는 내공 있는 공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저희들의 소원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그러면 사위한테 이제 그 쓰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이 얘기예요. 문장이라는 것은 도를 꿰는 그릇이다. 이 도에 깊지 아니하고 지극함이 있는 자는 없다. 이 한문이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거 뭐냐. 문이라는 것은 도를 꿰는 그릇이다. 도를 담는 그릇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하늘에 있다가 성인에 있다가 경전에 있다. 경전 그 자체에 진리를 그대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 글이라는 것은 도를 깨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전이 도를 담아놓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정전에 있는 나와 있는 한자만이라도 또 수거만이라도 이렇게 익히면 훨씬 경전을 보는 데에 의미 파악을 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한문을 조금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에 깊지 아니하고 지극함이 있는 데는 없다. 그러니까 도를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행은 참 공부는 깨달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깨닫지 아니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수신결에 말해서 말하는 오염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불교든 온불교든 간에 깨달음부터 시작을 해야 참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의미를 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에 깊지 아니하면 직한 사람, 성인이 되는 사람 없다고 말이죠.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사람이 없다. 아, 도를 모르고 어떻게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고 선비가 되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정전의 그 글을 문장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우리 정전 첫머리에 보면은 이제 개교 동기거든요. 개교 동기에 그 이제 문장이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현아 이거 한문투거든요. 그럼 이것을 풀이란 나오면 뭐 지금 아래 이렇게 풀을 해야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렵다 오히려 현아라는 것이 훨씬 쉽지 않느냐. 지금 여기 뭐 아래 이렇게 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또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문명도 마찬가지고 발달도 마찬가지고 물질 사용 또 정신 점점 쇠약 이렇게 본다 하면은 이거 한 문장을 놓고 보더라도 한글보다는 한문화된 수고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한문을 접목을 하는 건 아니로되 그래도 경전에 담겨있는 한문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점주이 됐든 제가 교도가 됐든 우리 교도들이라고 하면 알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자님 언행록인 논어에 양아편이 있습니다. 이제 피리리 공자를 이제 불렀어요. 피리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러면 국가의 모반자, 사실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해요. 그런데 공자께서는 그 제도 능을 갖추신지라 아 제도에서 갈란다 했을 때에 제자들이 가면 안 된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자로가 이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처 불자가 성이라고 할 때는 피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논어에 실려 있을지언정,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를 때는 불자지만은 피리를 할 때는 필자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처님의 불자를 훨씬 더 소중하게 알지 이 필자 이것은 사실 꿈에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문 하나하나가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를 잘 해득을 함으로써 경전 해석에도 훨씬 수월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송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송하기를 문문신불원이요. 문장마다 새 부처님의 원력이라. 지금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지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이런 것을 총합해서 송으로 쓴 것이거든요. 문장마다 새 부처님의 원력이다. 글자 하나하나에 조태산 대종사님의 원력이 들어있다. 담겨있다. 자자대사심이라. 글자마다 대종사님의 마음이다. 대종사님은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중생을 지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원을 건설할 것이냐 하는 그 두 가지 원력뿐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이나 글자나 모두가 다 원력이요 마음이 그대로 실려있다. 회복 사중지하니 지혜와 복락이 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작복 그러거든요. 수해 작복 복을 지었다고 말이죠. 복을 지었다. 진다는 뭐예요? 사흘에 보은한다. 그러는데 짓지 않고도 받는 복이 있고 또 지혜를 닦는다. 수행을 한다. 그런데 닦지 않고도 받아지는, 즉 깨우치지는 지혜가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러한 얘기는 다음 이제 또 넘어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혜와 복락이 이 가운데 있다고 말이죠. 짓는 복락도 있지만은, 짓는 지혜도 있지만, 아니 닦는 지혜도 있지만은, 짓지 않고 닦지 않아도 무량복이 무량지혜가 갈마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 막지 외훈심하라. 바깥 가르침을 찾아 달리지 말라. 지금 얼마나 많은 명언들이 있고 명강의들이 있고 명문들이 있고 그럽니다. 저운동을 가는 사람이 제 힘으로 못 갈 때는 그런 배를 타거든요. 그래 배는 있다 말이야. 배는 쭉 바닷가에 항구에 배는 포진되어 있어요. 과연 그 배를 탈 만한 데 역량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힘력이 있느냐. 역량과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갖췄다 하면은 배에 필요 없이 좋은 데 갈 수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바깥에 달려가서 찾으려고만 말해라. 안에서 찾아라. 안에서. 배만 타려고 말고 나에게 갈마있는 힘력이나 해력이나 또 지혜의 힘, 또 지각의 힘, 이런 것들 안에서 기르고 찾고 그래야지 바깥에 천번 만번 찾아도 소용이 없다. 아, 배만 타고 좋은 데 건너가면 그게 다 됩니까?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아사 사세줄 하시니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스승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니 주불 법신제라. 주세 부처님으로 법을 새로 지으셨다. 만드셨다. 누구나 일체생명을 제도할 법을 낸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중국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모든 법도가 천자에게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 일반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임금이 최고는 최고입니다만 그래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세성자라야 주세의 법을 만들어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또 만들어도 호응하기가 어렵고 혹 당대에는 어쩌나 몰라도 주동자가 결국은 떠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지리멸렬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원리 경도자니 이런 진리가 경전과 교리도에 있어. 교리도 담겨 있어요. 그게 이런 진리와 아울러서 사은사요 삼학팔조 신앙의 방법과 수행의 방법이 경제에 담겨 있지 않느냐, 또 교리도 있지 않느냐. 신수복객이라 신앙과 수행으로 복락과 지혜를 내려가야 한다. 신앙을 해야, 수행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짓지 않고 받는 복, 닦지 않고 밝아지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 가만히 앉아있고 수행하는 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전신적으로 되고 그야말로 혈성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스승님들의 말씀이 경전에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도는 세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령이란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령이란 용, 다음에 봉황, 구, 거북이죠. 기린. 그런데 이 기린은 그냥 지금 현재 뭐 키 큰 그건 기린이 그냥 기린이 아니라 그 이상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린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거북이를 닮았다 해서 우리 회상은 수수 누만대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도를 볼 때 일목일시를 하자. 한눈으로 그대로 직관을 하자. 한눈으로 그대로 봐야지 한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직시를 아니하면 다시다면 사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시를 하자. 직시를 한다는 것은 뭐냐? 이런 일각이라 한 진리 그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깨닫다. 수행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깨닫는 길이 분명히 있다. 대종사님처럼 이런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사람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전 자체도 없다. 가장 쉽고 누구나 다 공부해서 항마를 이루고 출가일을 이루고 열애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일목요연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이런 진리를 한 번에 봐가지고 한 번에 바로 깨달아야 한다. 또한 이목이견 우리가 두 눈이니까 현상적으로는 두 눈을 가지고 둘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목 불생불미가 인과보응을 그대로 보자.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자. 그래서 불생불멸의 이치가 어떤 것이고 또 인과보응의 이치가 어떤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 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문 이득이다. 신앙과 수행문을 분명히 보자. 진공묘유의 수행문을 밝히셨고 인과보응의 신앙문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 문을 분명히 봐가지고 이득 뭐예요? 끝에 가서는 복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닦아서 이루는 지혜나 지어서 받는 복은 일상적인 것이 지나지 않지만은 짓지 아니하고 닦지 아니해도 밝혀지는 지혜가 있고 얻어지는 복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이 교리도라야 이 정전이라야 그러한 복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노효에 대해서 토를 단 유학자들은 없었습니다. 그 문장을 놓고 이건 이런 글자가 지다, 이런 글자가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토를 산 유학자는 없었어요. 해설을 했죠. 해설을 했을지언정 그 글자 자체를 시비거리로 만들지는 않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들도 사문난적과 사문난적은 되지 말자. 여기서 송시열과 연관된 얘기를 좀 빌려다 씁니다만 우리 교서와 경전이죠. 경전 자체에 대해서 일자일구도 개조를 해서는 안 된다. 고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거쳐서 지혜를 갖춘 그런 성자가 다시 태어나서 공의를 거쳐서 혹시 바로잡을지언정 현재 상황의 경전에 대해서는 일자 일구도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사문안정이라는 것은 교단의 회상에 대해서, 교단의 회상에 대해서 왈과 알부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모든 교의나 제도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 뭐라고는 할지언정 그 길을 밟아가는 상황이 있어서는 우리가 왈과 알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즉 그것을 지적하고 고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치고 저건 잘못됐으니까 빼고 또 이런 제도는 안 되니까 밟아가지 말고 이런 제도는 저 다른 종교도 있으니까 이것은 버리자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문에 이 글에 어지럽히고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 그리고 또 이 도문에 원불교의 교단에 회상에 어지럽히고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판삼기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삼합일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경전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정전과 교리도와 대종경을 들 수 있는데 정전 속에 교리도도 들어있고 대종경도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삼합일기죠. 이게 일판삼기죠. 하나를 쪼개면 이 정전 하나를 쪼개면 결국 정전도 들어있고 교리도도 들어있고 대종경도 다 들어있다. 또 교리도에도 정전이 들어있고 그리고 대종경이 다 들어있다. 또 정전도 대종경 속에도 결국은 교리도도 들어있고 교리도 들어있고 정전도 들어있고 역시 대종경 합해서 세 가지가 된다. 따라서 정전을 짜게 보면 결국 교리도, 대종경, 정전 그렇게 해서 세 개가 된다. 교리도, 대종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짜게면 셋이 되고 셋을 합하면 결국은 하나에 돌아간다 하는 얘기가 일판삼기고 삼합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이나 교리도나 대종경은 셋인 것 같지만 하나요. 하나인 것 같지만 결국은 셋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길을 잡도록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하기를 주불종사회 주세부지님 대종사의 회상에 분명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세부로 회상에 사는 것이지 어떤 조사의 종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세불이 나오신 그 인연 따라서 우리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조사의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다. 제연주공참이라 그래서 인연을 심어가지고 함께 참여했다. 대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원기 100년 내에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누겁을 두고 계속해서 함께 공부했던 사람이니라. 그래서 나무를 전제할 때 곁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곁가지를 끌어내는 것이 전제 아닙니까? 틀을 잡고 형을 잡아서 부처의 형과 부처의 틀이 아닐 때 그 곁가지를 대중사님께 다 끌어놓으셨다. 그래서 원기 100년 내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가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깨우쳤던 직통 제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연도 주세불 인연에 이렇게 참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법부 미중지하니 법을 펼쳐서 미혹한 중생을 건져. 우리가 결국 중생 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중생 안으로 내 중생 건지고 밖으로는 다른 생명들을 건져내자. 장건 낙원감이라 낙원의 요람을 길이 세우리라. 낙원의 요람을 만들자. 거기에서 살도록 해주자. 복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세상에서 살도록 해주면 우리들이 설사 공부를 안 해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부를 해야 살지, 안 하면 이제 못 살거든요. 미역인 승결, 아름다운 녹은 끈으로 인해서 맺혀진다. 끈으로 꿰야 되죠. 꿰야. 하나 있으면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0: 과연 선의를 인연으로 맺었느냐, 아니면 악의 인연으로 맺었느냐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도중 경전의 이 교류 속에는 대종경과 정전이 타들어있다. 아까 일파상규 얘기했죠? 타들어있단 말이죠. 교류 속에 다 들어있다. 일판결상기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쫙 늘려놓으면, 짝이면 결국은 삼기, 결국은 대종경 교리도 정전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화함과 부드러움으로 해결하면 능히 강을 이길 수 있고 촉 없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으나 아무리 화함과 부드러움으로 하여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강을 쓰기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준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은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지키기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기는 좋아하나니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군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풍 1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하나님의 신년본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나만 못한 사람에게 더욱 조심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7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폭우로 생긴 물엉덩이는 속도를 줄여 일정한 속도로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있죠. 그 웅덩이 속에 돌이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바퀴에 닿는 물의 압력으로 운전대를 놓치거나 당황해서 급제동을 하면 미끄러짐에 회전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브레이크가 젖으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차가

한 제자 여쭙기를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이라 함은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의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잃음이요. 인상이라 함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최령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위에 국한됨을 이름이요. 중생상이라 함은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향상이 없음을 이름이요. 수자상이라 함은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을 이름이니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니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가진대도 그대가 있어 고마워요. 아픔은 잠시뿐. 정말 미치도록 하고 싶은 말.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29장 법문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대산 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하지만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극히 부드러운 것이지만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큰 바다와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마음이 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되며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3장 법문입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에 둘 것 같은 산도 니체의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은 더 이상 돈 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창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지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육신 생활상 직업 강령으로 사농 공상이 있거니와 정신 생활에 있어서도 사농 공상이 있나니 선비로는 도덕을 배우고 가르치는 도학의 선비가 제일 가는 선비가 되고 농사로는 인재를 기르는 사람 농사가 제일 가는 농사가 되며 공장으로는 마음을 개조시키는 마음 공장이 제일 가는 공장이 되고 장사로는 정법을 만들어 세상에 전파하는 법의 장사가 제일 가는 장사가 되나니라.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0: WBS
1: 한 제자 여쭙기를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도 사생이 순환 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에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며 수자상을 없애는 데에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변이품 19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박지원입니다. 6월의 끝날입니다. 상반기라는 긴 터널을 성실하게 걸어왔나 돌아보게 됐지요. 마디를 만들며 더욱 단단해지는 대나무처럼 남은 날들도 잘 걸어가야겠어요. 뭔가 반복해서 이뤄내야 한다는 강박 내려놓고 지난 6개월간 참으로 애썼던 몸과 마음을 격려해주며 다가올 6개월을 기쁘게 맞았으면 합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네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60절입니다. 불보살이 재생의세에 대업을 운전할 때 대자 대비심으로 일체 중생의 삼세 무명 업장을 녹여주고 초목까지도 호념하여 주지만은 삼계의 대권을 활용할 때에는 인과에 주저하지 않으므로 천지도 놀라는 것이다.

불보살이 재생의세 대업을 운전할 때에는 대자 대비심으로 모든 생명의 3세 무명 업장을 녹여주지만 3계 대권을 활용할 때에는 천지도 놀랄 정도로 강직하다는 말씀 마음에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샤인디온의 더스크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 욕심,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규모입니다.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5장 의두요목. 세존이 도설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종생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영산해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묵연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노격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중생의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또한 어떠한가? 우주 만물이 비로소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로소 없고 끝이 없는가?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정전수행편 의두요목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5장 스승님 가르치심 경강의두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7. 대종사 선원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인이와가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회를 본다 선원에 참회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하므로 상을 주는 대신에 이 시간을 인이와에게 허락하노니 물을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인이와 여쭙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나니라. 28. 대종사 김영신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생활하기로 하면 어떠한 것이 제일 기묘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례기를 의식주에 관한 것이 제일 기묘하다고 생각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내가 학교에서 배운 여러 과목 중에서는 어떠한 과목이 제일 기묘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례기를 수신하는 과목이 제일 기묘하다고 생각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사람이 육신 생활을 하는 데에는 의식주가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데에는 수신이 중요하나니 이는 곧 의식주나 수신이 생활과 공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의 법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 아니면 그 진경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줄을 항상 명심하라. 29.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시니 한 선원은 삼대력 공부를 한다 하겠나이다 하고 또 한 선원은 인생의 요도를 배운다 하겠나이다 하며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대답이 한결같이 아니한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다 그럴듯하나 나도 또한 거기에 부연하여 한 말 하여 주리니 자세히 들으라. 무릇 무슨 문답이나 그 상대편의 인물과 태도에 따라 그때 적당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우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방식을,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이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 30.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사, 농, 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하여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세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남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남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제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의품 27장에서 30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50장 개정해 닦아서 승급식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후 또 말씀하시기를 건국정신의 다섯째는 대국관찰이니 다만 눈앞의 일과 임시의 욕심에 끌려 모든 일을 진행하지 말고 국제정세를 잘 살피고 국내 각계의 현상을 잘 알아서 원만한 대책을 발견할 것이요. 개인의 명예에 편착하지 말고 국가의 명예를 잘 드러낼 것이요. 개인의 세력을 다투지 말고 국가의 세력을 잘 키울 것이요. 개인의 이해에 몰두하지 말고 국가의 이해를 잘 생각할 것이요. 개인의 선불선이 국가의 가치를 오르내리게 하는 이치를 알아서 특히 외국인이 보는 데에서 비루한 행동을 말 것이요. 목전에 좋은 일이 혹 주위에 불안을 주는 이치를 알아서 대중적 정신을 가질 것이요. 임시 유익되는 일이 혹 미래에 손해되는 이치를 알아서 영원한 이해를 잘 계산할 것이요. 우주의 원리가 항시 변천 있는 것을 알아서 때를 따라 법을 세우고 한 가지 법에 고집하지 말 것이요. 무슨 법이나 과하면 폐단되는 이치를 알아서 한편에 기울어진 마음을 두지 말 것이니라. 10. 정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치는 어느 한편에 권리 편중이 없고 각자의 권리를 정당히 잘 운용하게 할 것이요. 모든 시정은 간이하고 민속히 하되 중요한 일은 법률과 공론을 아울러 들어서 해결할 것이요. 법은 상하가 다 엄정히 지키며 국가의 정론을 세운 후에는 국민 총훈련을 실시하여 애국정신과 공중도덕을 보급시킬 것이요. 모든 지도는 신의에 근본하여 민중이 지도자를 신뢰하게 하며 인물의 양성과 경제의 개발을 조금도 게을리 아니하여 자립 자위하고 자작 자급하는 실력을 기를 것이요. 국민의 정신 지도에는 정치와 종교가 표리병진하게 할 것이니라. 11. 종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국민의 종교에 대한 신념이 박약하면 정신 통제와 양심 배양의 힘이 부족하므로 순역 경계에 꺼림없이 자행자지하여 범죄율이 높아지며 종교를 믿는 이 중에도 혹은 미신에 빠지고 혹은 한편에 집착하여 국민의 참다운 생활과 대중의 원만한 도덕을 널리 발휘하지 못하는 예가 적지 않나니 국가에서는 국민 지도에 적당한 종교를 장려하여 각지의 행정, 사법, 교육, 종교 등 네 가지 기관이 각각 그 임무를 분담 진행하게 한다면 이것이 또한 국가의 만년대계의 하나가 될 것이니라.
12. 교육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교육은 국민 진화의 대두니 의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을 확장할 것이요 재래와 같이 과학만을 위주하고 정신교육을 등한히 할 것이 아니라 애국정신과 공중도덕을 본위로 하는 충분한 교과를 편성하여 교육하게 할 것이요 예의 교육을 향상시켜 국민 예의의 보급과 예법 통일의 근본이 되게 할 것이요 국민 근로의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작업 실습 등으로 국가 산업 장려의 첫 교육이 되고 국민 근실성 배양의 원동력이 되게 할 것이니라. 13. 진화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진화의 길 첫째는 공로자 우대니 정치와 국방에 출중한 실적 있는 이와 교화, 교육에 특별한 실적 있는 이와 재산을 많이 희사하여 공익에 큰 자원이 되게 한 이와 정신, 육신으로 공익사업에 큰 공로 있는 이와 발견, 발명 등 무슨 방면으로든지 국가 사회에 큰 이익, 큰 발전 있게 한 일을 우대할 것이요. 둘째는 교육 장년이 국가나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영재의 교육을 적극 장려하여 어느 방면으로든지 항상 새로운 지견을 얻게 하며 연구기관을 적극 후원하여 국가 건설과 사회 발전에 모든 묘법을 동원하게 할 것이요. 셋째는 세습 철폐와 상속 제한이니 모든 영전은 본인 자신에 한하여 자손들이 공연히 의세하지 않게 하며 재산의 상속은 생활 자본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바로 공익 사업에 바치어 부모 자녀가 한 가지 선업을 지으며 자력 생활로서 국가 사회의 발전과 모든 사람의 생활 실력을 얻게 할 것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고금편 9장에서 1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성가 63장 내 한 몸 내 한 가정 공도자 숭배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35. 대산종사 사중보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천지은은 만물에게 응용무념으로 덕을 입혀주신 대시주은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재받아서 무념보시를 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천지와 합일하여 덕화가 만방에 미칠 것이요. 부모은 우리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얻게 해주신 대자비불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재받아서 무자력한 노약자를 보호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사생의 부모가 되며 삼세의 대효가 될 것이요. 동포은 우리에게 자리 이타로서 대협동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도를 재받아서 서로 돕고 서로 북돋으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내가 곧 사생의 지친이 되어 일체 동포는 자연히 공생 공영할 것이요. 법률은 주공무사한 법도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도를 채받아서 법규를 잘 지키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바로 법주가 되어 대자유세계가 전개될 것이니라. 3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사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3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과 인류가 영생토록 다 같이 잘 살아갈 생활 표준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자리 이타의 도라. 이 표준대로만 살고 보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일체 동포가 이롭고 현생도 좋고 내생도 좋으리라. 그러나 부득이 자리 이타가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해를 차지하는 차해 탈의의 도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보살의 생활이니라. 3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에는 막힘없이 통하는 기운이 있으므로 마음으로 선악간 한 기운만 일으켜도 반드시 그 기운이 상대에게 응하여 내게 돌아오나니 항상 인의 기운을 많이 보내 그 기운이 통하고 쌓이도록 해야 뜨거운 정의가 건네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국한을 벗어나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하며 살 수 있느니라. 3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시방이 일가요 사생이 지친인 것을 알아서 큰 집 살림을 하여야 부모 형제의 윤기가 건네지고 정의가 솟아나며 대세계주의가 실현될 것이니라. 4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4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은 보은하면 사은이 곧 복전이 되고 배은 망덕하면 사은이 곧 죄전이 되므로 부처님께서는 처처불상의 도를 믿고 깨달아서 사사물물에 불공하시느니라. 4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은에 비운된 도를 재받아서 보은하면 곧 불성이 되고 천지가 되느니라. 4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가 서로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은은 바로 정의요 정의는 바로 도덕이니라. 그러므로 이 은을 알아야 도덕이 행해질 것이요 도덕이 행해져야 천하가 좋아질 것이므로 은혜의 도가 곧 천하의 근본이니라. 44. 대산종사 영모묘원 본고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원주의는 세계주의요 일원사당은 세계의 사당이니 천불만성과 전설령과 전생령을 위한 숭독존공의 큰 불사요 큰 불공이니라. 공자께서는 일찍이 세상을 평화 안락하게 할 큰 법으로 효사상을 전하였으나 이제는 시일이 오래되어 그 사상만으로는 전 인류를 다 가르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대종사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어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가장 큰 효임을 알게 해 주셨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 다음에요. 이런 진리가 없으면은 그 이제 교회품 그 11장에서 하시는 대종사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 가지고 이걸 뭔가 하면 49년간 설법하시죠. 설하시지 않습니까? 84,000의 무량법문을 설했거든요. 무량법문을 설했거든요. 그 무량법문을 설하는 49년간의 설법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자리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볼 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을 하신 그 지금 그것이요. 이제 여 지금 49년이라고 그러는데 참 저 좀 어문 안 듭니까? 우리 연타님 어문 안 들어요? 49년간 와, 따 부처님 참말로 올해도 사셨어요. 49년간을 설법을 하셨다는 것은요. 대종사님 몇 년 하셨습니까? 28년. 28년. 뭔 게 28년? 근데 열반 하시잖아요. 6월 1일에요. 그게요. 대종사님 그렇게 되시는데. 아니, 인도라는 나라 가보시면은요. 나이가요. 수명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인도 사람들이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뭐 인생 100세 시대 뭐 이러죠. 인생 100세 시대 뭐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돼요. 지금 수명이 자꾸 지금 연장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말이죠.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49년간을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 것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참,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 살아야 돼요? 야,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49년간 설법하실 내용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면요. 그러잖아요.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 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 자리를 49년 동안 이 말씀 속에는요, 대종경의 이 말씀 속에는 49년간 설법하신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또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표현은 달리했죠? 표현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대 때 하셨던 표현하고 대소태단 대종사님께서 후천계백의 새성제로 오시면서 하셨던 내용은 다르게 표현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제 12년 8정도 이런 내용을 그 당시에 말씀하신 분도 지금 대종사님께 오셔서 뭔 말씀하십니까? 사복팔조 사원사요 그러잖아요. 사원사요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참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정말로 이 두 관계는요. 이걸 이제 어떤 관계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이론상, 이게 전체 볼 때, 이론상의 진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체입니다. 본체가 돼요. 그러죠? 이론상의 진리는 체짜리예요. 자, 이론상의 진리는 체짜리. 그러면은요, 이 채짜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채짜리는 죽은 채짜리죠? 죽은 채짜리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용이죠, 용. 이 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채짜리의 이론상의 진리를 제일 주세불로 오셔가지고 설하신 분이 누구면 석가모니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500년간 불교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추세교단으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 추세교단으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것이 말이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이 말이죠. 과거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법문 내용하고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같아요. 똑같아요.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의 내용이나 대중사님 설하신 내용이나 같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표현은 달랬죠. 이래 됐죠. 그러니까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요. 지금 현대시대의 불법 말이죠. 원불교의 법처럼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과거 선천시대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요. 원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통해 가지고 사안사요 사막팔조 이런 내용으로 다시 말이죠. 설파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채용의 관계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실은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일이 여기서 보면요. 지금 진리를 첫째는 깨닫는 일을 하시죠. 일원상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했었다. 이렇게 지금 대종경 이 11장, 이제 11장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깨닫기만 하셨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49년간 뭔가 하면 가르쳤다. 가르치는 불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49년간 설법을 통해갖고 한없는 불공을 하셨어요. 불공은 뭡니까? 부처님께 공들이죠? 공들인 게 불공 아닙니까? 부처님께 공들이죠. 그 불공을 하면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됩니까? 복을 짓는 거죠. 그러죠? 복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한량 없는 복을 지으신 거요. 우리가요, 불공한다 그러죠?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들인 게 불공 아닙니까? 불공은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 받으려고 하면서도 지금 안 하는 체 하고 있어요. 다 지금요, 그렇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강경의 내용에 보면은 말입니다. 칠보보시하고 사국의 보시를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설법의 내용을 통해가지고, 설법을 통해서 짓는 복이 말이죠. 물질보시보다도 더 크다 하는 것을 금강경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국의 보시와 칠보보시를 비교해갖고요. 그 많은 내용들을 지금 설파를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불공을 한 거예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래서 뭐를 가르치셨느냐? 결국은 이런 쌍의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같다 이 말이죠.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쌍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불공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11장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지금 이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원상 진리와 석가모니 불이 채용의 관계인데요. 이제 이 자, 그러면은요. 이게 채용 하나로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원상의 진리 자리에는 다시 또 뭐로 갈라지는가 하면 이게 또 뭐로 갈라지는가 하면 채와 용으로 갈려요. 그렇죠? 채와 용으로 갈린다. 진리에 있는 채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용도 있어요. 용이 뭡니까? 진리의 용이. 인과의 위력이죠. 인과의 위력 아닙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신학문에 인과보응의 신학문 그랬죠? 그래서 인과의 위력이 뭔가 하면요. 이런 쌍의 진리가 나타나는 용의 자리예요. 용 자리. 그게 인과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용자리에서도 이것도 말이죠. 이게 석가모니 이 자리에서 볼 때 이것도 뭔가 또 채와 용으로 또 갈려요. 채와 용으로. 이게 철저하게 말이죠. 채는 채만 따로 있고 용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채와 용은 같이 다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종경이나 정전에 말씀하시는데 전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요, 진공, 아니, 저 공적 영지의 광명 그러죠? 들어보셨죠? 공적 영지의 광명, 공적이 뭡니까? 체죠. 영지의 광명이 뭡니까? 용이죠. 다 그런 겁니다. 또 진공묘유의 조화 그러죠? 진공묘유의 조화. 진공은 뭡니까?
1: 체.
0: 묘유의 조화는 뭡니까? 용. 예. 항상 딱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야만이 같이 다녀야만이 되지. 하나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묘유의 조화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앞에 항상 진공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영지도 마찬가지요. 영지 인과 발금도 마찬가지요. 발금에 왜 발금인가 하면요, 공적하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그렇죠? 공적하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를 항상 가지고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관계가 지금 여기서 이제 형성되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지금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는 결국은 이제 뭐를 지금 그 말하는가 하면요, 이런 쌍은요 보편적 진리예요. 이런 쌍은 이런 쌍은. 보편적 진리예요. 아주 보편적인 진리. 이 뭐 특수성이랄까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게 보편적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상이지 않습니까? 아니, 종교가요, 아,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당가요. 예. 믿으면 천당간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말이죠, 그것도 천당을 가는 것도 그 이치도 말이죠, 이론상의 진리로 다 섭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론상의 진리는 가장 보편적 진리예요. 근데 각자 과거시대 선천시대 각자 종교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다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 부분 부분의 진리를 예 들어간다 이 말이죠. 부분 부분의 진리예요. 그 부분 부분의 진리를 말이죠,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에는요, 부분과 가지고는, 아, 부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분이 안 되니까는 그것을 말이죠, 뭐로 다 섭렵하는가 하면요, 특수성의 진리를 보편적 진리로 섭렵해요. 다 통합해요. 용복합시켜요. 한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쌍 진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알아야 그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주 만유가 이제 이게 다 이제 지금 보편적 진리를 이제 이런 쌍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이제 해 주셨는데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대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자, 이제 여기서 이런 쌍은요, 우주 만유적 이런 쌍입니다. 우주 만유적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적 우주 만유고. 우주만 제가 체용으로 얘기했죠. 체용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이런 쌍은 체가 되고 우주 만유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적 우주 만유, 우주 만유적 이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뭔가면요,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오늘 이제 경사님 서울에서 오셨어요? 하, 정말 대단하시네. 어제 서울 있다고 지금 했는데 지금 오늘 지금 오셨어요. 지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생태계 하는 말 많이 사용하죠. 자, 생태계. 생태계가 뭡니까? 자, 우주 만유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생태계로 되어 있죠. 이 생태계로 되어 있는 그 우주 만유의 현상이, 아이,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다 그럽니까? 아니죠.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오늘은 올해 딱 절반이 채워지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절반에 다다른 셈인데요. 힘들다고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 달리기 시작할 땐 좋은 기록을 내는데 욕심을 냈다면 이제 그에 못지않게 완주하는 건 역시 중요하니까요. 2026년 힘차게 첫 발을 내디뎠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포기란 없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히 내어볼까요? 6월 30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강승윤의 직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2026년의 상반기가 끝나는 날이네요. 올해가 벌써 절반이 지나갔다니, 와, 진짜 이럴 때마다 늘 새삼스러운 기분이 드는데요. 이럴 때 또 지나간 시간을 한번 싹 돌아보고 다가올 내일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특가정 가족분들 모두 2026 상반기 잘 마무리하시고요. 남은 절반 한 해도 우리 잘 준비해 보도록 하죠. 마라톤으로 시작하면 진짜 이제 절반 온 거고요. 온 거리 갈 거리 똑같으니까 뒤돌아갈 수도 없고 남은 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이제는 완주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또 차근차근 포기하지 말고 한번 잘 해나가 보도록 하죠. 남은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2부에는 시인창고가 짜염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7시 30분까지 신청해 주세요. 2부에서 바로 신청곡들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노래들이 올라와 있는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는 또 우리 주변의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도

아주 나이스 4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를 웃음 짓게 만든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들은 어떤 것들인지 특하정에 마음껏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역시 4부에 함께 해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번호 0872님께서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시작부터 다사다난했던 한 달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내일부터는 새로운 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상반기 마무리부터 야무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6365님 올 한 해도 훌쩍 반이 지나가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와 어제 더라고요. 서울도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그래요. 맞아요. 그동안이 너무 이상하리 많지 여름치곤 서늘했던 거였죠. 여름은 이런 날씨였지. 사실 이거보다 더 더웠었지 싶기도 합니다. 5176 뒷번호 쓰시는 분이 새해 다짐이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분명히 계획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시작할 때 우리 새해 계획들 한참 예비하고 그랬을 때 신박한 계획들, 뭔 멋진 계획들 진짜 많다 얘기 나눴었는데 저도 그때 무슨 얘기 했었는지 저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다이어리 막 첫 장에 막 가득 적어놔서 그래도 가끔씩 펼쳐볼 때마다 한 번씩 되새길 수 있었는데 요새는 다이어리도 잘 안 쓰니까 메모장 같은 거 적어놓고 안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역시 책은 종이책. 다이어리는 종이 다이어리인가요? 오늘 퇴근하고 와이프랑 중간 점검 좀 해봐야겠어요. 하하하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어붓하게 또 담소 나누시면서 중간 점검까지 마무리해 보시죠. 쿨의 점포만보 닌딘의 태양은 가득히 두 곡 듣고 옵니다.

쿨 점퍼만보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7시 17분 7초 지나고 있어요. 0582님께서 연아씨 어제도 후끈하더니 오늘도 낮에 엄청 덥다네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보충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너무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자주 드세요. 이게 알고는 있거든요. 건강에도 그렇고 더울 때일수록 조금 미지근한 물들을 챙겨 먹는 게 좋다. 얼음물이 몸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와, 이 날씨에 따뜻한 물은 잘 못 먹겠어요. 난 물은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막 1리터짜리 물병을 들고는 다니는데 늘 얼음물이라서 아 이게 건강에 괜찮을까 싶은 생각은 합니다. 0582님 예, 점차적으로 물의 온도를 한번 낮춰볼게요. 네, 유진의 노래입니다. The Best.

유진의 더 베스트 조정석의 좋아좋아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이세계 아이돌 스마일 포 유.

0: WBS FM
1: 정산종사 요양하는 시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이 병들지언정 근본 마음은 병이 없나니 그 병이 없는 마음으로서 육신을 치료하면 육신이 따라서 건강을 얻을 수 있나니 거기에 공부하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59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똥떨어 똥똥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3: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2: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BB의 My Pace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6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신청곡 왔자염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들을 들어볼지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에 함께하실 수 있고요. 오늘 3부에는 나에 대한 시시콜콜한 TMI를 대방출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랑 신나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컴플렉스는 뭔지 한번 시원하게 털어놔볼까 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대신 당당하게 드러내서 그 모습까지 나로 인정해보는 시간,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로 하죠.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역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된 신청곡들 보내드릴게요. 코르티스의 노래입니다. Red, Red.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자염.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3087 고객님께서 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들이 다 여름에 나오는 거라 요즘 밥 먹고 후식으로 먹는 맛이 아주 쏠쏠해요. 다들 달콤한 여름 과일처럼 달달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신청해요. 라며 보내주신 아이유의 복숭아, 루시, 수박 깨러가, 자두의 커피 한 잔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3087 고객님 신청곡 왔죠?

여름 과일 진짜 맛있죠. 여름에 약간 야채들은 좀 억세지지만 과일들은 너무 달콤해지는 계절이라서 저도 여름철에는 과일을 엄청 열심히 챙겨 먹거든요. 3087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 세 곡, 아이유의 복숭아, 루시의 수박 깨러가, 자두의 커피 한 잔, 세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끝곡이에요. 이클립스, I'll be there 전해드리고 3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은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영리하게 제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나눠요.
1: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0: 이런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금봉...

위수 사랑이 지난 유행이래도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화요일 3부가 시작됐고요. 화요일 3부에는 부담없이 가볍게 신나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 특가장 반상회 TMI 대잔치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나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털어놔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뭐 공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나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당당하게 한번 세상에 공개해보고 더 이상 나의 컴플렉스가 아닌 존재로 나 자신을 오롯하게 한번 받아들여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남들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아 그래 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남들은 이렇구나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방송에 사연을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방송 끝난 직후에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노래 전해드리고 반상회 함께 할게요.

0: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반상회 TMI 대잔치.
1: 어머, 자기는 이런 길이 바지도 잘 어울리는구나. 키도 크고 그냥 다리도 아주 쭉쭉 길어서 그런가? 나랑은 완전 핏이 다르네. 아우, 나도 이런 느낌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몇 번 도전을 해봤는데 아우, 타고난 기럭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아, 그래도 뭐 나는 또 내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다들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그만큼 나름의 멋이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각자 콤플렉스가 뭔지 하나씩 좀 꼽아보고 그걸 또 어떻게 또 멋들어지게 커버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볼까?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남들은 몰라도 내가 느끼는 나만의 콤플렉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하나씩들 좀 보내줘봐봐봐. 자, 내가 먼저 했으니까 그럼 다음엔 누가 말할래? 어, 그래 커피들 좀 천천히 들면서 하자고.

타가정반상회 TMI 대잔치. 오늘은 각자의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무언가 남들이 모르게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들이 있잖아요. 그걸 꺼내놓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당당하게 직면하는 순간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닌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컴플렉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영턱스클럽의 못난이 컴플렉스, 잉크의 신데렐라 컴플렉스, 송은이, 송승현, 나이키 전해드렸고요. 3부 끝곡은 장현주예요. 얼굴이 못생겨서 미안해.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0: 안녕하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뀨.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윤종신 내 사랑 못나니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가증 반상회 TMI 대잔치 내가 느끼는 나만의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23 아빠님이 나의 컴플렉스는 두툼한 입술, 어릴 적에는 되게 싫었는데 나이 먹어가 보니 컴플렉스가 장점이 됐어요. 하하. 중전마마가 뽀뽀할 때 좋아하세요. 크크크크크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요새 도톰한 입술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막 오버립 그려가지고 여자분들은 입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도톰하게 보일까 엄청 연구하시는데 일성 오빠님 와 앞서 나가셨는데요 시대를. 805 하나님 저의 컴플렉스는 작은 눈입니다. 눈 때문에 생긴 건빵눈 호박의 손톱 자국이라는 별명. 호박의 손톱 자국은 또 뭐예요? 말씀들이 심하시네. 나이가 50인데 쌍꺼풀 수술 고민이네요. 다행히 시력은 1.5예요. 그것도 양쪽 모두요. 좋은 눈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지만 눈이 작은 건 좀 커지고 싶네요. 7935님 작은 키로 인해 스트레스. 식구들은 다 180이 넘는데 심지어 여동생도 176이에요. 근데 저만 164, 유유. 아쉽기도 하고 나만 다른 식구인가 의심도 했었지만 키 큰 아내가 키 작은 제가 귀엽다고 결혼까지 꼬리냈습니다. 아이들은 키가 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근데 여동생도 176인데 이거 진짜 좀 신기하긴 하네요. 키는 유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나저나 그 귀여운 키 덕분에 아내분의 픽을 받으신 거니까 7935님. 아 이게 정말 운명인데요. 3412님. 저의 컴플렉스는 까만 피부입니다. 고추 농사 짓다 보니 탄 까만 피부 덕분에 친구들이 밤에 너 만날 때 안 웃으면 안 보여. 하하하 놀리기도 합니다만 고추농부로서 까만 피부에 자부심을 가지려고요. 올해 대풍을 기원하며 농부들 힘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엄청 까무잡잡한 피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그리고 잘 까매지는 피부예요. 그래서 아마 5월쯤 되면 이렇게 회사에 방문하시는 뭐 게스트분들이 어머 휴가 다녀오셨나 봐요 라는 인사를 매년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얀 피부가 뭐 좀 선호하는 그런 시대 막 그런 때에는 저도 막 피부가 하얘지고 싶어서 화이트닝에 엄청 신경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각자 기성이니까 그 건강미 넘치는 까만 피부가 요새 지날수록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요새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047님 오늘도 출근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가니까 기분이 좋네요. 하하. 저의 컴플렉스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까지 전부 목소리가 정말 커서 학창 시절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먹으러 가면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늘 조용히 말하는 연습을 하다가 이제는 이 컴플렉스를 살려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머 너무 해피엔딩이네요. 저는 마이크도 필요 없는 목소리가 우렁찬 교사라서 애들한테 설명할 때 귀에 쏙쏙 박히게 수업할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즐겁게 출근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런 굉장히 밝고 명랑한 문자와 어울리지 않는 유유 이모티콘이 뒤에 즐겁게 출근해보겠습니다 유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강선생님 저는 두상이 뒤통수가 반짱구라 모자를 자주 착용합니다. 다행히 모자가 잘 어울려서 주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설마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건 아니겠죠? 하하 하셨는데 반짱구가 대체 뭔지 몰라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반짱구가 뭔가요? 짱구 머리는 되게 귀여운 볼록 튀어나온 예쁜 머리잖아요. 반짱구는 짱구의 반대머리인가요? 반만짱구인가요? 강선생님 너무 저희에게 어려운 말씀을 반짱구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아무튼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시시콜콜한 얘기들 저희와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하하의 노래입니다.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8402 쓰시는 분, 주말에 친정에서 받아온 밑반찬에 시댁에서 보내주신 열무김치까지 오늘도 풍성한 아침밥상에 행복합니다. 뒷번호 3542 쓰시는 분, 콤플렉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희 남편은 늘 괜찮다, 예쁘다 해주는 게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여보. 뒷번호 0001 쓰시는 분, 오늘 저희 회사 2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이 좋으면 특별 상여금을 받을 것 같아요. 50% 준다고 해서 기분 업! 0001님 진짜 좋으시겠네요. 한턱쏴!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Nice.

오늘도 아주 나이스 전해드렸고요. 로지의 파다가자 에이프릴의 무아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뺀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크래커의 크래커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폭우로 생긴 물엉덩이는 속도를 줄여 일정한 속도로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있죠. 그 웅덩이 속에 돌이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바퀴에 닿는 물의 압력으로 운전대를 놓치거나 상황에서 급제동을 하면 미끄러지며 회전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브레이크가 젖으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차가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를 할 때 강한 물보라가 주변 차량의 앞유리를 덮쳐 앞을 보지 못한 주변 차량의 급격한 기기 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비 오는 날 물웅덩이 주변에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다른 차를 배려하는 주의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거짓 없이 그 일에만 충실하므로 시일이 갈수록 그 일과 공덕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일에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이름과 공만을 구함으로 결국 이름과 공이 헛되이 없어지고 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소위 성공한 인사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면요, 그들의 남다른 무언가를 찾아내려 애쓸 겁니다. 뭔가가 있겠지, 있으니까 됐겠지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남다른 뭔가는 끈기나 노력 같은 당연함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지점에서 포기하지 않았다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꾸 잔잔하게 위기가 올 때쯤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오려면 제대로 한 방으로 와라. 순간 항상 작은 두려움에도 발목 잡히는 제가 보였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박상민, 세상 끝에 서 있어도.